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오프 48 가운데 2악장 왈츠를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나 자신을 위한 일에는 자꾸만 나중에 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여행도 운동도 또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이렇게 미뤄두곤 합니다. 근데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은

0: 뭐 꼭 거창할 필요가 없죠. 뭐 친목을 쌓거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또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같은 것도 참 활력을 줍니다.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미루지 마시고 조금 더 너그러워져 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나를 위한 작은 사치 할까 말까 하는 게 있었다면 오늘은 주저없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카티 프로 시

헨델의 오페라 세르스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의 노래 그리고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2부에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코너 아리아의 초상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합니다. 메밀똥님이 광고가 길다는 건 아당이 최고라는 것 이렇게 해주셨어요. 광고가 조금 길어졌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시청률이 아니라 청취율 조사 때도 또 저번보다도 0.5%나 더 오른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답니다. 짝짝짝짝 감사드립니다. 다 우리 아당님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화 받았다는 메시지 그 사연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설레곤 했는데 기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뭔가 햇살이 어제랑 다르네요. 더우려나 봐요 하시면서 망고 아빠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오늘 제가 올해 첫 반팔 셔츠를 게시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일기예보 보니까 30도까지 이렇게 육박하더라고요. 우리 아당의 엿장수님도 벌써부터 이러면 7, 8월에 어쩌나 걱정하시면서 올 더위도 아당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뭐 오늘 덥긴 덥지만 약간 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직은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날씨도 좋고 좋은 하루 보내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들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수완 일다의 왈츠 함께 하겠습니다. 장 바티스트 마리가 주연은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빌리비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스완일다의 왈츠, 장 밥티스트 마리가 주연한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프리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엔잡러로서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강의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설파하고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이 끊길까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까지 문장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했는지 모른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마음까지 부여잡아야 했으니까. 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이래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솔직한 심정으로 다시금 회사에 입사할까 하는 조바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에 덜컥 쉽게 입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어쩜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이러저러한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심적 갈등마저 단전 저기 밑에서부터 풍성하게 부풀어오른다. 이를 프리랜서의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 중년의 불안한 미래라고 해야 할까?

퇴근 후에 일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 일하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피폐해져서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데 나는 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늘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을 보이며 살고 있었는데 그에 비례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게 길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 나부터 토닥토닥 다독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다독여야 타인도 다독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아니 너를 위한 나를 위해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토닥하고 쓰담쓰담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닐까? 과하지 않게 나를 다독이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 적당히 후회도 하는 이야기면 더욱 좋겠다. 오직 나를 위해 뻔뻔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글이 쓰고 싶어졌다.

주위에서는 잘 모르면서 쉬 이런 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곤 한다. 시간 많아서 좋겠어.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남들 일할 때 쉬는 거잖아요. 부럽습니다. 늘 재택근무하실 테니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꼭 거래처 퇴근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64의 2 마리아 조양 피에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조기준의 책 아픔의 문장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멋있어 보이는 삶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두 다 저마다의 불안과 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혼자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삶일수록 더 그렇죠. 누군가는 좋겠다, 부럽다 쉽게 말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다들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글이 저는 더 솔직하고 좀 와닿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버티는 대신 사실은 나도 두렵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어쩌면 마음을 돌보는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가장 먼저 다독여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도 조금 따뜻한 말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다독다독 쓰담쓰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0677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오늘 로즈데이, 5월 14일이 로즈데이래요. 뭐 매달 14일마다 이렇게 연인들끼리는 뭘 주고받나 보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오늘은 장미를 주고받는 날이랍니다. 아, 우리 0670번님은 또 결혼기념일이 내일이시래요. 축하해달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유, 좋은 계절에 결혼하셨군요.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행진곡 보내드릴게요. 앙드레 프레빈이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비니전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067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일 결혼 기념일 하루 일찍 미리 축하드립니다. 456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은 엄마와 이별하고 보내는 두 번째 제 생일입니다. 몇 해 전 5월 어느 날 오늘이 우리 막내딸 생일이지 축하해 라며 아이처럼 아주 천진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저는 딸 생일도 제대로 모르냐며 투정과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엄마를 무안하고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내 엄마는 미안하다며 멋쩍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 눈부시게 좋은 날인데 날짜 하루 이틀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모질게 엄마를 대했을까요? 다시는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엄마의 목소리와 전화가 너무도 그리운 날입니다. 제 생일이니까 특별하고 눈부신 날이니까 기도와 소원 이뤄지겠죠? 오늘 제 목소리가 엄마에게 닿기를 바라며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 엄마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휴 지가네. 이런 일들이 참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걸리죠. 그렇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오늘 이렇게 눈부신 날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 그대로 닿을 겁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엄마 추억하시면서 이 눈부신 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찡하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에서는 Remember Vienna 음반에서 슈만의 아라베스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라베스크라는 제목은 원래 반복과 이렇게 곡선이 이어지는 아라비아풍 장식 그 문양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슈만은 이 곡 안에서 마치 생각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흩어지는 감정의 선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밝고 우아한 표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슈만 특유의 내성적이고 시적인 감수성이 조용히 숨어있죠. 당시에 슈만은 그 클라라 비커의 사랑을 아버지이자 또 본인의 스승인 프리드리히 비크의 반대 속에서 힘겹게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음악에도 사랑에 대한 설렘과 또 불안 그리고 어딘가 닿지 못하는 그리움 같은 감정이 함께 스며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몰아치기보다는 말하듯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율의 흐름을 소중하게 담아내고 싶었던 곡 슈만이 남긴 가장 섬세하고도 서정적인 페이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로베트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오프스 18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 곡을 이 음반에서 연주했을 때 사실 이 음반에는 그 전에 이미 다뤄봤던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곡은 그때 아주 새 곡으로 처음 만난 곡이었어요. 그래서 음반을 위해서 처음 공부해서 음반에 담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음반 이후에 이 곡을 다시 무대에서 연주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 곡을 떠올리면 잠깐 꿈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계속 또 같은 곡을 무대 위에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곡이 계속 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곡은 잠깐 왔다 사라진 곡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음반 통해서 들을 때마다 뭔가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워낙 곡이 또 아름답기도 하고요. 곧 한번 쳐봐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제임스 파파님이 제 연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시 그로반의 음성으로 지라콘메 나와 함께 걸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이민숙 씨와 함께 듣겠습니다.

지라 콘메 나와 함께 걸어요. 조식으로 받은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3: 당당하게 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 중창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강화에서 구례까지 외출해서 중창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 부릅니다. 요즘 부르는 곡은 신아리랑, 참 좋으신 주님, 산유화, 흰돌고래 수염. 멤버가 더 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현재 6명 해주셨어요. 오, 중창 6명이면 딱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참 좋은 취미 가지셨네요. 더 늘어서 뭐 중창단이 합창단이 될 때까지 함께 노래 부르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얼마나 그 모임 즐거울까요? 아유, 부럽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청개구리님도 오늘

아당정원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 음악소리 들으러 왔다고 창밖 화분대에 매일 아침 자기 집처럼 와 있는 비둘기까지 행복하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 고황산 팬더님이 신청해 주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 늘 피아노곡으로 들려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칼 뮌시커가 주연한 슈투트가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한번 들어보죠. 1부 끝곡이고요. 우리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선택 경북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조두남곡 또 한 송이 나의 모란 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봄에는 참 꽃향기가 여기저기서 가득하죠. 예랑맘님도 사연 주셨는데 어제 아이와 꽃다발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로즈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어요 하면서 딸아이가 들고 갔는데 로즈데이에 기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변에 봄꽃들이 가득한데 향기 가득 좋은 하루 모두들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향기가 좋다고 선생님 드려야겠다 한 아이의 마음도 참 예쁘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8: 고양 특례시.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9: 도대체 어떻게?
1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경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스타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감상했던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와 같은 보마르쉐의 희곡 세계를 바탕으로 한 작품, 이야기상으로는 세비야의 이발사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 극작가 보마르쉐의 희곡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을 바탕으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입니다. 1786년 빈에서 초연되었고 재치 넘치는 희극 속에 인간의 욕망과 질투,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당시 귀족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알마비바 백작의 사랑을 도왔던 피가로는 이제 백작의 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수잔나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피가로는 백작이 자신과 수잔나를 위해 저택 안에 신방까지 마련해 주었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수잔나는 자신을 탐하는 백작의 음흉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불안하기만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가로는 알마비와 백작과의 일전을 결심하며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주인님이 춤을 추고 싶으시다면 제가 당단을 맞춰 드리지요.

피가로의 바리톤 아리아 춤을 추고 싶으시다면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와 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분노를 꾹 억누른 채 낮게 읊조리듯 시작하는 이 아리아에서 피가로는 백작을 향해 속으로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춤을 추고 싶으시다면 제가 장단을 맞춰드리죠.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반격의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유머와 아이러니가 빛나는 순간이죠. 백작의 저택에는 케루비노라는 어린 시종도 있습니다. 사춘기의 문턱에 선 그는 저택의 모든 여인에게 설레는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채 알지 못한 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혼란 속에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백작 부인과 수잔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그대들이여, 제 마음을 들어보세요. 가슴은 불타오르고 말은 떠오르지 않고 기쁨과 고통이 뒤섞입니다.

캐로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시나요? 메초 소프라노 타티아나 트로야노스의 노래, 그리고 칼 베미지션은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묘하게 오가죠. 이 메조 소프라노의 음역대가 이 캐루비노의 음악적 요게 참잘 맞아요. 오늘 노래한 메조 소프라노 타티아나 트로야노스의 노래도 참 좋으네요. 아당 엿장수님이 이게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이거 나오는 건가요? 말씀 주셨는데요. 그 피가로 피가로 나오는 것은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죠. 지난주에 했었던 이 이야기는요. 그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에 이어지는 그 후편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페라는 30년 먼저 작곡되어서 발표된 오페라죠. 자, 이렇게 캐루비노가 백작 부인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마비바 백작은 몹시 화가 납니다. 결국에 그는 캐루비노를 군대로 보내버리기로 하죠. 그리고 피가로는 이제 연애 노름은 끝이라며 군대로 떠나게 된 캐루비노를 장난스럽게 놀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에 들뜬 나비야, 이젠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리라.

피가로야리아, 헤르만 프라이,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였고요. 칼 베미지언은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사랑에 들뜬 나비야, 이제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리라. 써니 농원님이 최애 오페라를 감상하게 해주시네요.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좋습니다. 저도 기쁘네요. 또 달고나구님이 방금 그 노래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가 살리에르를 농락한 장면에서 나온 곡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그 안에는 젊음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또 군대라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은근한 풍자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백작 부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비야 이발사에서 사랑을 쟁취했던 당찬 로지나는 이제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만을 바라보던 남편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신이여, 내 한숨에 답해 주소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시거나 차라리 나를 죽게 하소서.

백작 부인의 아리아 사랑의 신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의 노래와 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화려한 저택 속에 홀로 남겨진 여인의 고독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아리아입니다. 모차르트는 화려한 기교 대신에 이렇게 길고 깊은 호흡의 선율을 통해서 무너진 사랑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백작 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잔나와 함께 백작을 골탕 먹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수잔나가 백작에게 몰래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백작 부인이 그 문장을 불러주면 수잔나가 받아 적습니다. 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오늘 저녁 솔밭을 스쳐 지나갈 때 그곳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훗날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사용되면서 정말 널리 사랑받게 된 이 아름다운 이중창은 위기에 맞서는 두 여성의 연대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 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 그리고 또 군들라 야노비치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두 여성의 목소리는 마치 하나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얽혀 흐릅니다. 질투와 경쟁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이토록 우아하고 따뜻하게 표현됩니다. 우리 팬님이 백작 부인이 부르고 수잔나가 받아쓰기 하다 보니 가사가 서로 겹치죠. 정말 아름답게 들리죠. 라고 또 보충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뜨다 보면은 가사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르는 가사를 또 적어 듣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들이 겹칩니다. 달빛 산책님이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봤지만 오늘 정원님의 인물 소개로 더 정확히 알게 되어 피가로 결혼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감사하다고 또 말씀 주셨네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밤이 되고 정원에서 수잔나는 백작을 속이기 위해 그를 유혹하는 척 노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가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피가로는 처음에 이 노래가 백작을 위한 것이라 질투하지만 결국 오해가 풀리면서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수산나의 아리아 데 비에니 논 타르다. 어서 오세요. 지체하지 말고.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의 노래와 칼뱀이 지휘하는 독일 오페라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잔나의 편지를 받은 백작은 밤이 되자 정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잔나가 아니라 수잔나로 변장한 백작 부인입니다. 그리고 피가로 역시 백작 부인으로 변장한 수잔나를 만나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결국 백작은 자신의 아내가 하인과 밀회를 하고 있다고 오해한 채 분노 속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변장이 벗겨지는 순간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게 되죠. 마침내 알마비바 백작은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은 조용히 대답하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모차르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승리나 복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피가로와 수잔나는 결혼식을 올리고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피날레 젠테 젠테 알라르미 알라르미 사람들이여 무기를 들고 피가로를 체포하라. 칼 베미지아는 독일 오페라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원의 소동은 점점 이렇게 혼란 속으로 치닫고 등장인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뒤엉켜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백작부인의 관용과 용서 속에서 모든 갈등은 화해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아 모두 행복해지리라 라는 합창 속에서 아주 밝게 막을 내리죠. 어쩌면 피가로의 결혼의 진짜 매력은 이 오페라 속 인물들이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가로는 재치와 지혜로 권력에 맞서는 인물이었고 또 수잔나는 누구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케루비노는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년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었고 또 백작은 욕망과 질투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은 상처 속에서도 끝내 품위와 용서를 잃지 않는 인물이었죠. 이 피가로의 결혼은 유쾌한 희극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놀라울 만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모차르트 음악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은요. 1786년 5월 1일 5월이었어요. 빈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가로의 결혼의 전작이라고 볼 수 있는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세비야의 이발사가 1816년 딱 30년 후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작품이 30년 먼저 속편이 먼저 만들어진 그런 경우죠. 발표 당시에는 피가로의 결혼이 귀족 계급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모차르트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하나의 음반으로 처음부터까지 쭉 함께했는데요. 이 칼 베미 지휘한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피가로의 결혼 음반은 1968년 도이치그라모폰에서 발매되었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도 피가로의 결혼 최고의 전설의 음반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가로 역의 헤르만 프라이, 알마비와 백작 역의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피가로의 약혼녀 수잔나 역의 에디트 마티스, 백작 부인 로지나 역 군둘라 야노비치, 그리고 백작의

0: 다시 좋은 캐루비노 역은 메조소프라노 타티아나 트로야노스가 노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페라의 아리아의 초상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8: 우리 아래 주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기쁩니다. 우리 그레이스님도 정말 흥미진진하다 해주셨고, 백혜선님도 너무 유익하고 즐겁다 해주셨고요. 또 주디케이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칭찬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다양한, 얼마나 많은 오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요, 아마 오페라 박사님들 되실 거예요. 아까 전에 오장육부 동일님이 그 귀족들을 꼬집은 그 비판정신으로 훗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최대 일간지인 르 피가로지의 탄생을 가져왔다. 와, 저는 몰랐던 이야기예요. 르 피가로지는 알았지만 이것이 그 정신에서 비롯된 그런 매거진이었다는 것은 오늘 동일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우리 아랑님들 왜 이렇게들 지적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가운데 1번 G단조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거의 항상 5번만 들었는데요. 사실 헝가리 무곡은 5번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곡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을 가장 좋아하고요. 이 1번도 많은 분들이 참 애정하시는 곡입니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듣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계인의 영화 축제 제79회 칸 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인으로는 첫 심사위원장이 오른 깐느 박찬욱 감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심사위원만은 박찬욱 감독의 소감이 인상적입니다.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아무런 편견도 선입견도 고정관념도 없이 그저 설레는 마음만 갖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극장을 나올 때는 뚜렷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로서 평가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 이전에 그저 영화가 좋고 응원하고 싶은 찐사랑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평가나 비평은 조금 미뤄도 좋을 텐데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본다면 영화로 만나는 세상도 훨씬 넓어질 텐데요. 그쵸? 올해는 또 어떤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까요? 또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1: 사랑해요.

어제 보니까 조금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람 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첫 곡은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더 라스트 왈츠였어요.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에 간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쵸? 우리 한국 영화 파워가 대단해졌어요. 올해는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걸 시작으로 쟁쟁한 작품이 3편이나 초대됐죠. 나홍준 감독의 신작 호프가 경쟁 부분에,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또 정주리 감독의 도라가 감독 주간에 초청돼가지고 관객을 만나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의 마음 더해봅니다. 너무 신이 나네요. 네, 22년 만에 한국 영화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군요. 농담검님. 그러니까요. 네, 출발 그래가지고 마음껏 뛰어간 그런 분위기예요. 네, 올드보이 정말 명작이라 칭할 수 있는 작품이죠. 정말 충격적이지만 아름다운 영화. 6470님.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던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영화 끝났는데 그 충격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자리에서. 네. 누구냐 넌. 전 강디인데요. 체험 진행하고 있어요. 대답도 해주셨어요. 곽태호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강디이고요. 여긴 최강희의 영화음악이고요. 목요일은 영화 잠시 멈춤도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티격태격 모녀의 사랑이야기, 영화 애자. 맞아요. 제가 박애자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제가 나온 영화이기도 한데요. 오늘 네, 또 제가 출연한 영화로 제 목소리로 또 연기해보겠어서 또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또 김영애 선생님 역할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나름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0: 놀러 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와, 졸음이 싹 달아나죠?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테마 이어서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오프닝 테마곡 탱크 들으셨습니다. 강가대님, 라디오로만 듣다가 레인보우 앱 깔았어요. 이제 어디서든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신청곡 라스트 모이칸 메인 테마도 살포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모해놨다가 네, 적절할 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0님, 교통제보를 해주셨네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11km 지점 1차선 승용차 3중 추돌사고 났다고 사고 처리 중이라고 전해주셨어요. 비봉 나들목부터

네,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영화 보신 얘기도 많이 나누셨는데 확실히 마이클 많이 보고 계시네요. 이 개봉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 보헤미안 랩소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제작진이죠. 네, 보헤미안 랩소디 영향.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시사회 갔다 왔는데 약간 싱얼롱 시사회는 아니었지만 그 야광봉 같은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할 때 마음대로 흔들고 소리 질러도 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라큐님, 어제 급히 예매해서 마이클 보고 왔는데 사실 팝 음악을 즐겨 듣지는 않는데 레전드는 역시 음악 취향 따위는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 마이클 어린 시절 음악이 더 감동이었어요. 라큐님, 저랑 똑같다. 저도 어린 시절이 참 좋더라고요. 진짜 그 시절 그 아트와 그 장소, 그 색깔, 그 의상, 그 모든 톤의 매너가 아 너무 좋더라고요. 6470님. 아침에 남편이랑 안 좋았는데 딸이 마이클을 예매해 줬네요. 딸이 셋인데 제일 맘 써주는 둘째 민정아 고마워. 영화 보고 남편과도 화해하려고요. 영화 후기랑 화해하셨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또 마이클은 관객평이랑 평론가평이랑 국내 관객평이랑 외국평이랑 또 마이클 잭슨의 팬들평이랑 또 일반 관객평이랑 되게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팬들은 우리가 아는 마이클이랑 다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클 잭슨의 음악은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마이클 잭슨 영상 찾아봐야지. 밤새도록 마이클 잭슨 영상 찾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또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워집니다. 마이클 중에서 듣겠습니다. 잭슨 5, I'll be there.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마이클 중에서 잭슨 5 I'll Be There에 이어서 화이팅 템테이션스 중에서 스티비 원더 Isn't She Lovely 들으셨습니다. 홍짱님, 강희님, 마이클 보고 출근하는 길이에요. 와, 진짜 많이들 보시는구나. 아, 이거 느낌이 오는데요. 괜히 눈물 터지고 음악, 노래, 추억도 나요. 와, 출근 전에 영화 보고 일하러 가는 열정. 네, 진짜 최고입니다. 와, 진짜. 근데 좋으면 이제 진짜 제 친구도 이제 저기 지방에서 공부하는데 저랑 같이 이거 봤거든요, 마이클. 보고서 같이 통화하면서 집에 오고 이제 마이클 얘기하면서 집에 오고 근데 저는 자고 걔는 이제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뒤지더라고요. 뒤지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렇고 이렇다는 둥 뭐 각종 얘기들을 또 해주더라고요. 또 파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아, 느낌이 오네요. 하둥이 엄마님, 강디, 저는 오늘 딸내미랑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 만나러 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라 졸업한 지 2년 됐는데 간식 잔뜩 사들고 가려고요. 와, 멋있다. 하둥이 엄마 자주 이름 뵈서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너무 멋진 분이다. 내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시는군요. 여러분, 내일 스승의 날이에요. 나는... 저도 좀 스승님을 떠올려 봐야겠네요. 찾아뵐. 한내님, 60세 중반 처음으로 라인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몸치인 걸 실감하네요. 그래도 배우면 나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아자!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양관장님한테 스승의 날 선물 드리고 편지 드리고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네, 아자, 아자입니다. 박경화님, 비타민C 먹는데 으아, 넘기기 전에 녹아서 무지 쉬다 쉬어 하셨습니다. 쉰 거 잘 못 드시는 분이신가 봐요. 일상사연부터 영화 본 후기까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잠시 멈춤, 애자 만나보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영원한 사랑을 담아, 영화 애자입니다. 부산의 한 작은 사찰이에요. 애자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모녀. 힐끗 딸을 본 엄마는 툭 말해요. 눈빛이 거뭇거뭇해가 얼굴이 엉망이다. 딸도 지지 않죠. 사돈 낱말. 엄마는 피식 웃습니다. 하기는 그 독한 약을 집어삼키는데 멀쩡한 게 미스테리지. 그렇습니다. 애자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요. 암 재발이랑 지독한 고통.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엄마 없이 남겨질 나의 자식들입니다. 특히 애자.

0: 박애자. 사랑 많이 받고 자라라고 애자라고 지었는데 내 이름 갖고 놀리면 뒤진다. 녀석은 천방지축 사고뭉치로 자랐네요. 고교 시절 부산의 똘스토이로 불리며 소설가를 꿈꿨던 애자. 쌤요, 애자가 대학을 못 간다요.
1: 애자가요, 출석일수가 모자라요. 특히 비오는 날은 학교를 아예 안 와요.
0: 맨날 도시락 챙겨가지고 학교 가나가 학교를 안 가다요. 니 그게 사실이가?
1: 내 비오는 날은 공부가 잘 안 된다.
0: 학교 안 가고 어디 가는데?
1: 바다 가야지.
0: 바다는 와?
1: 씻으러.
0: 물론 엄마도 만만치 않죠. 너 이리 온나? 바뜩!
2: 뭐가지? 뭐가지?
0: 사고를 친 날이면 꼼짝없이 엄마에게 목덜미를 잡혀 등짝 스매싱을 맞아야 했죠. 서울에서 독립한 후엔 맨날 취직해라, 결혼해라, 잔소리, 잔소리.
2: 네 결혼 안 할 끼가. 니는 애미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게 그리 어렵나?
0: 아, 결혼이 무슨 조국 통일이가 소원이게.
2: 만나면 늘 으르렁대며 싸우지만 엄마와 딸은 압니다. 드센 성질도 정 많고 여린 것도 실은 서로 똑 닮았다는 걸요. 어쩌면 그래서 더 싸운다는 걸요.
0: 하지만요, 이번만큼은, 제발 이번만큼은 엄마가 좀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2: 엄마, 수술 받자. 수술 받고 우리 딱 1년만 같이 살자. 어? 수술 안 맞으면 석 달도 힘들단다.
0: 하지만 엄마는 완강하기만 하고 다시 버스 안. 엄마가 문득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네요. 네 양서방 참말로 좋아하나?
2: 와, 나는 솔직히 그놈은 별로다.
0: 인연이 아니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 실은 바람둥이 연인과 헤어지고 오는 길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애자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2: 잠도 타야겠네. 치매 걸려가 정신이 어찌 된 줄 알았는데.
0: 태정태세 문단세 예생연중 임명선. 내 이래도 치매가. 난데없이 조선왕조 이름에 원소 기호까지 읊는 엄마. 역시 우리 엄마 사람 웃기는데도 지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웃음을 터뜨리는 모녀.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먼저 침묵을 깬 건 엄마입니다. 아가, 수술 받자. 대신에 그 안에 결혼도 하고 유명한 소설가도 되고 그래야 한다. 알았지? 차마 대답을 못하고 울음을 삼키는 애자.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습니다. 그 어깨가 참 따뜻하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애자는 생각합니다.

0: 맛있나?
1: 맛나네.
0: 내 며칠 전부터 이게 먹고 잡아갖고. 맛있다. 뭐 또 하고 싶은 거 있나?
1: 있으면 해줄랄까?
0: 말해봐라. 내 돈 들어가는 거 빼고는 뭐든 다 해줄게.
1: 그럼 네가 해줄 게 없네.
0: 와, 먹고 잡나?
1: 아니다.
0: 괜찮다. 한두 잔은. 마셔라. 맛있다. 에게.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애자로 함께했습니다. 들으셨던 곡은 애자가 엄마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동행할 때 흐르던 곡이죠. 김민기의 미련.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퍼뜨가 애미 심심해. 네, 애자 중에서 엄마의 쪽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쪽지가 나오잖아요. 영화 애자 저에게도 잊지 못할 작품이에요. 네, 영화 속 얘기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만났던 김영애 선생님하고도 예, 우정이 또 짙게 있었어가지고 그 정말 우정이라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음악 나갈 때 그 미련 나갈 때 해먹는 장면 나갔잖아요. 그 해먹는 씬이 정말 선생님과 우정을 딱 그 교감을 느꼈던 그 시즌이에요. 딱 그 며칠간이 아 같은 여자구나 그런 대화를 짧게 짧게 나눴던 그런 쯤이거든요. 박선영님, 미국에 메릴 스트립 있다면 한국엔 김영애 배우님 있다. 오 맞는데 정말요. 살아계셨다면 정말 소화하실 수 있는데. 와 그러네요. 그 모습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예쁘신데요. 사석에서 흰 셔츠에 청바지 딱 입으시고 그 샷땡 명품 샷땡 딱 입으시거든요. 와 너무 그냥 젊은 여자 그 느낌 딱 파리지앵 느낌이에요. 아 같이 책방도 다니고 막 이태원 길바닥에서 막 앉아서 책도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채법칙님, 저에게 영화 애자는 그리움이에요. 엄마와 함께 극장에서 본 마지막 영화거든요. 엄마랑 채팅하면 하던 장면 보면서 엄마가 카톡 주고받던 장면 생각났어요. 많이 뭉클하셨겠어요. 그 이연 배우가 그 이 영화 언급하셨었잖아요. 엄마랑 같이 사시고 또 같이 본 영화라고 그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 5초의 법칙님이 그러셨구나. 보미씨님, 찐 애자가 들려주는 애자 얘기. 내 눈물샘 공장 하셨네요. 저도 체험 덕분에 이렇게 애자를 다시 읽어볼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었네요. 가볍게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잠시 멈춤은 막 어떡하지? 이 캐릭터는 뭘까? 뭐 어떤 톤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막 영화

한번 다시 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건 툭 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고 뭐고. 네, 덕분에 추억 여행했습니다.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 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대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2: 새벽밤 김치,
1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3: 절세의 왕 절정.
1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6: ISA는 삼성증권이다.
17: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0: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1: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0: 1인 사장님이라면
21: 얼마?
20: 경리회계는
21: 얼마? 경리
20: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21: 얼마예요?
20: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21: HR365.
22: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21: 얼마나 좋은데요?
2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6: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타잔 중에서 필 콜린스, You'll be in my heart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플러스.
1: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 바뀔 때요, 매장에 걸린 신상 옷들만큼이나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게 바로 과일 좌판. 얼마 전까지 맛있게 먹던 과일들은 퇴장을 하고 그 자리에 색깔 곱고 신선한 제철 과일들 입장.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눈길이 가던가요?

어느 지역에선 참외 축제 소식도 들려오고 지금 나오는 수박 맛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과일 가득 쌓여있는 거 보면 맛도 맛있지만 알록달록 이쁘고 싱그러운 기운에 기분 좋아지죠. 계절의 틈에서 만나는 그 기운이 우리 마음 틈 사이에도 싹 스며들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0: 어떻게요?
1: 상큼하게요. 핑클, 네 남자친구에게.
0: 어때요? 상큼해요? 저는 요즘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와요. 나이 먹었나 봐요.
2: 아니, 생크림님. 꽃이 많이 펴있으니까 그 철쭉이죠? 쭉 펴져 있는 애? 워낙 많으니까 눈에 안 들어 눈이 멀지 않은 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보고자 노력을 하고 눈을 감고 대는 게 아니잖아요. 솔라님, 요즘 다양한 제철 채소들이 시장에서 많아가지고 행복해요.
3: 제철 뭐지 요즘?
0: 양파? 양파. 양파일걸? 매실? 아, 좀 더 있어야 되나?
2: 요즘 참외 꿀맛이더만요. 마트 과일 코너 가면 참외 향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요. 기인님. 참외. 저희 집 수박. 블랙 수박. 사다 놨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상온에 놔뒀다가 한번 짜게 보려고요. 수박도 나와 있고 또 뭐 체리. 요즘엔 또 체리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아, 나 좀 안 해. 열만 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제철 과일 그까이 거 좀 아는 거 아닙니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4: 송실 사이버대에서
5: 수실 역전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밤 김치,
8: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디바 왜 불러? 터보 굿바이 예스터데이. 희영님 식구도 없는데 남편이 아유 과일을 어찌나 좋았는지. 참외 10kg?
1: 와우.
0: 아 근데 참외는 또 알이 굵으니까 10kg 그래도 10kg? 한 박스 주문해놨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몇 개씩 드시더라고요. 배탈 나봐야 정신 차리지. 적당히 먹어야 돼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좋은 게 하나 없어요. 아 오이지철입니다. 맞아요. 오이지. 오이지 50개 전통 방식으로 소금에 절여놨습니다. 우리 식구들 오이지 킬러라 여름이면 오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름 시작. 6096님. 정말 만난 오이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걔를 뭐 살짝 짜서 그냥 얼음물에다만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거 약간 오이지 냉국처럼 먹어도 맛있고 조물조물조물 맛있게 무쳐도 맛있고. 요즘 대저 토마토 먹고 있어요. 요게 요게 검푸른색인데 보기보다 달더라고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해서 신랑한테 적극 권하고 있어요. 3655님. 토마토가 우리나라에서만 과일 취급인 거지 딴 나라에선 다 야채고 야, 그 어디지? 저기 뭐야 이태리인지 어디 저쪽 유럽 어디 쪽은 토마토로 이제 1년 그 먹을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게 김장처럼 그렇게 한대잖아요. 토마토만 뭐 잘 먹어도 뭐 병원 갈 일이 없다 이러고. 아 그래야 되는데 토마토 많이 드시고 혈당 조절 꼭 하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802님이 신청하신 정재욱 시즌 인 더 선 딘딘 태양은 가득히 539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4483님이 신청하신 바이브 미워도 다시 한번 Fly to the Sky Missing You. 1649님이 수영씨 오전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서 점심 안 먹었어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배가 고프더라도 일단 그 순간은 피하는 게 맞아요. 잘하셨어. 아니에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걸 거예요. 뭔 일인데. 아유. 툭툭 털고 오후엔 기분 전환 시켜볼게요. 뭐 자세한 상황을 뭐 여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커피를 한 잔 드릴게요. 커피 먹으면 또 위가 자극돼가지고 아 이제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안 먹는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냐? 이러면서 땡길 수 있어요. 아유. 자, 오늘 저 몰랐는데 로즈데이라고 5228님이 그래서 사달랬더니 우리 남편이 야, 네가 장미꽃인데 뭐가 필요하냐? 아, 나 정말 짜증난다, 진짜. 지금 로즈데이가, 에? 5228님 커피 드릴게요. 남편의 말도 별로지만 사실 로즈데이보다 지금 마늘종데이예요. 마늘종도 한창입니다. 너무 많아서 종류별로 해봤어요. 친정엄마 갖다 드리고 출근해요. 1806님이 된장에다가 한 거, 새우 넣어가지고 볶은 거, 그 장 조린 뭐지? 저기 장아찌처럼 된 거, 뭐 김치같이럼 한 몇 가지, 지금 마늘종데이라고요. 로즈데이는 뭔 놈의 로즈데이야. 그 먹지도 못할 거. 응? 남편이 그게 말을 너가 장미꽃이지만 너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사왔다 이러고 오늘 밤에 안 들어가면 진짜 혼나요. 오늘은 마늘종데이 박혜경 박소연 장미 지은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요조 내가 말했잖아 이승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마이바흐 전님이 신청하신 이장우 훈련소로 가는 길. 작가님이 어제 군대 가는 꿈을 꾸셨다 그래가지고 PD님이 특별히 이 노래 선곡해 주셨네요. 입어볼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있어요.
1: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5: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건모 스피드 586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드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아, 놀러 온 것 같다. 그죠? 놀러 가고 싶다고 철이 형님. 놀러 가요. 옛날에. 놀러 가면 되죠. 지금 부산 가는 KTX 아닌데. 인구름 거꾸름님인데 그런 줄 알고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쿨 해변의 여인 파이프라인님, 박명수 바다의 왕자 정정숙님, 스컬앤하 부산 바캉스 5675-1405님의 신청곡. 근데 사실 저는 바다만 있는 나라에 놀러가도 바다에 안 들어가는데 아까도 수영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수영복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수영복을 안에다 입고 그 밖에 그 이렇게 막 다 햇빛 차단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입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내 수영복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수영복을 이렇게 그냥 떴길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쁘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수영복을 아무도 내 수영복을 볼 수가 없어. 나도 못 봐. 왜 자꾸 보는 거야? 그냥 딱 기본 수영복 있으면 되는데 요즘 또 왜 이렇게 예쁜 수영복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저기 뭐야 중년 여성들 입으라고 여기저기 잘 가려진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수영복 그런 것도 막 나와 있고 그럼 뭐해? 그 위에 또 입을 걸. 그냥 수영복이가 사실은 뭐 그런데도 참 보게 되네요. 5399님 오늘은 햇살이 따뜻한 게 진짜 여름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막 여름 휴가 간다고 다들 정신 없겠죠? 나이 들어 그런지 이제 사람 많은 것도 싫고 복잡한 거 더 싫어요. 동감입니다. 이제 사람 많은 데 가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어지럽고 그죠? 에어컨 밑에서 배달음식이랑 수박 한 통 썰어먹는 게 최고 아닐까요? 아 오늘따라 시원하고 달다구리한 연유 듬뿍 뿌린 옛날 팥빙수가 당깁니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팥빙수 그 어디지? 그 커피 그 체인점에서도 컵빙수 요즘에 판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 가서 1인분이잖아요. 그건 그래도 빙수가 맛있고 좋은데 혼자는 못 먹어도 양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1인으로 탁 하는 거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 3635님 여기는 데프리카 또 나왔다. 진짜 얼마나 더워요? 주말에 33도라는 예보 보고는 시원한 열무김치 담그고 커피 한잔하고 레인보우 들어왔네요. 여름 맛이 끝. 그래 여름에는 열무김치 밥을 비벼 먹어도 좋고 국수 싹 말아서 먹어도 좋고 저도 어저께 친구 어머니가 조금 주신 열무김치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아 나 진짜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한 통이 왔어요. 아 나 정말 아우 어떻게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지. 어머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지금 부자 된 것만 같아요. 악뮤 소문의 낙원 레몬 그레이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잔나비 꿈나라 별나라 마녀 삐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AI 로봇이니 뭐니 이런 거 이제 막 한다고 그러고 가정용 로봇 뭐 나오네 어쩌네 하잖아요. 나오면 살 거예요, 여러분.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다 그러면 막 빨래 우리 개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빨래 칼각으로 딱딱 다림질하면서 탁 해주고 이러면은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살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하고 걔가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 뭐지? 뭐 영상 봤더니 배달을 해는 거예요, 걔를. 근데 박스 안에 자기가 몸을 접고 들어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조그맣게 몸을 이제 쭉쭉쭉 접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탁 해가지고 자기가 충전 딱 해. 어때요,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진짜 열만에 꼭 협찬 좀 부탁드립니다. 일론 머스크님 잘 만들고 계시던데 저희 협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지고 싶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예. 후기 들어보고 산다. 오, 다들 나한테 이러네. 지금 우리도 다 먼저 사면 후기를 들어보겠다고. 알았어요. 제가 그 저기 뭐야. 어? 저기 제가 저기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해갖고 받아와 볼게요. 가정용 로봇 그거 해갖고 우리 열만에 어? 이거 협찬 줄 거냐? 제가 해올게요. 기다려봐요. 영어부터 일단 배울게요. 싱싱이님, 두 달 동안 짝사랑의 열병에 시달렸어요. 몸무게 4kg 빠지고 기운 없었는데 열만 듣고 정신이 확 듭니다. 평생 다이어트 성공한 적 없었는데 그래도 짝사랑 덕분에 식단과 운동까지 습관으로 잡히게 됐어요. 진짜 짝사랑을 했단 얘기예요? 진짜로? 짝사랑 지금 우리 짝사랑이 우리한테 너무 먼 이야기라 가지고 지금 뭔 말을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살도 빠지고 짝사랑도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일 로봇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판국의 짝사랑 이게 지금 아, 미우세에서 춤추는 로봇이 나왔어요? 아, 됐어. 춤 안 춰줘도 돼. 그런 거는 내가 할게. 춤은 내가 줄게. 니는 일 좀 해. 0625님, 아까 로즈데이라고 하셔서 사진 보냅니다. 우리 한입 쌈밥집 단골 포장 고객님이신 문정동 꽃집 플레트르 사장님께서, 저 어릴 때 문정동 산 적이 있는데, 저 문정 중학교 잠깐 다녔어요. 이렇게 이쁜 장미를 주셨어요. 요즘 힘들었는데. 장미가 우리 생각하는 빨간색 장미만 있지 않잖아. 이거는 약간 복숭아색. 너무 이쁘다. 아, 자, 문정동 꽃집 플레트르. 오늘 문정동 인근에 사시는 여러분. 사실 로즈데이에 꼭 남자가 여자한테 꽃주라는 법만 없잖아요. 여자도 남자한테 꽃줄 수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할 순 있지만. 한번 사서 집 앞에 꽃집 다 있잖아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 오늘이에요. 오늘. 비록 오늘이 저기 뭐야 마늘종데이이긴 하지만은 마늘종데이에 꽃 선물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정현 슬픈 바다 713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015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채널 CBS 음악 FM을 듣고 계십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지만이 아니라 넌 장미보다 아름답다. 듣고 싶은 날이네요. 네네. 뭐 장미 아니더라도 마늘종 한 다발이라도 받고 싶네요. 0158님 남편분 그러시대요. 그렇다고 진짜 마늘종. 오늘 이수영이 그러던데 마늘종 데이래. 그리고 사오면은 근데 그것도 웃기긴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마늘

메일한 건 없어요. 오늘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오늘 또 찾아보신 분이 계시더라고. 오늘은 로즈데이. 로즈데이.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357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0: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9: 새 건강.

0: 로빈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요즘 라디오 뭐 듣느냐고요? 그야 물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죠. 난 소중하니까. 동시간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1위 청취자가 선택한 진짜 1등 라디오. 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와우!
6: 오늘 정말 정말 마늘종데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고요. 오늘은요. 로즈데이예요. 포터블 그루브 나인 로즈데이.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0: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 버킷리스트인데요. 그 어원은 양동이를 차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 킥 더 버킷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수대에 오른 사형수가 의자나 양동이에 오른 다음 목에 노끈이 걸리면 사형수가 밟고 있던 걸 발로 차서 교수형 하는 것에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래한 것이죠. 자, 욕심이 없는 저 한동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이 소승근 작가한테 그 유명한 커피 쿠폰을 받는 것입니다.

0: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Le Freak. 시크 노래였습니다. 맨날 들을 때마다 풀타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철이영이님이 아, 언제나 힘있는 오프닝 너무 좋아요. 더워서 지친 오후 다시 힘내서 일해볼게요. 그러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습니다. 이제 뭐 완연한 여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갑자기 더워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봄이 너무 빨리 사라진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2251번으로 청량리 지나는 147번 버스에서 FM팝스 시작하네요. 근데 기사님만 들으세요. 소리 작게 들으시거든요. 저는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에서 잠깐 일 보고 직장 가서 이어 듣겠습니다. 그러셨어요. 147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라디오 이렇게 작게 들으세요. 모든 기사님들이 저도 뭐 버스 많이 탑니다만은 기사님들이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볼륨을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올까봐 작게 들으시거든요. 예전에는 크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아, 밤 10시 넘어서 이 그 당시 저 제3한강교죠. 지금은 한남대교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제3한강교였어요. 혜은이 씨 노래도 있잖아요. 제3한강교. 제3한강교를 밤 10시 넘어 갖고 쫙 저기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라디오를 탁 틀어 놓으셨는데 크게 트셨어요. 아주 완전히 무슨 저 아, 진짜 근데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엄청 락 음악을 좋아할 때거든요. 락 음악을 크게 듣고 그 제3한강교를 그 당시에 뭐 10시 넘어서 차가 없잖아요. 쌩 달려가는데 와 저는 그 기사님이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크게 틀 수 있었죠. 예, 요즘은 이제 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4: 쏴 쏴 숭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5: 요리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0: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관자

0: 존 파의 Saint Elmo's Fire 그리고 Huey Lewis and the News의 The Power of Love 그리고 빌리 조엘의 노래 Uptown Girl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날씨 덥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5초의 법칙님도 와 태양이 벌써부터 엄청 뜨겁네요. 왜 그러셨어요? 7297번으로 문의드립니다. 4월 순두부 신사권 식사권 당첨자 7297번이 혹시 제 번호인가요? 아, 근데 저 문자가 안 갔어요? 그 저 홈페이지에서만 보시고 그러면 그냥 번호가 같은 분일 거예요. 왜냐면 순두부 상품권 받으시면요 다 문자로 그 통보를 하거든요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예, 어쩌다가 이렇게 번호가 비슷한 예.
1: 그 사람 맞죠?
0: 그 사람 맞아요? 예, 맞대요. 맞대요. 순두부 제가 괜히 그 이제 아마 갈 겁니다. 문자가 갈 거예요. 문자가 가면은 받으시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참. 아니 오프닝에서 제가 버킷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요즘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버킷리스트 얘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것도 되게 약간 서글프다 그럴까? 아니 사형수가 발로 버킷 치기 전에 차기 전에 하는 거라니까. 보라님이 어제 TV보다 깜놀했잖아요. K모 방송 프로에 고막남친 5위의 한동준 씨 노래와 20대의 노래하는 얼굴 젊고 훈남이시네. 어제부터 이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TV에서 어떻게 이렇게 채널 돌리시다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그 당시에는 아니 젊었죠. 20대 후반 정도 됐을걸요 아마 그때가. 아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저 학교를 졸업하고 앨범을 낸 나이라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26, 27 막 이럴 때니까 1집을 냈을 때가 9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나이 20대 초반이래야지 좀 먹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처음에 그 흔히 방송 나이라 그러죠. 그 방송 나이. 그런데 나이를 좀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도 노안인데다가 나이까지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이를 줄였는데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에이 설마. 노래 듣겠습니다. 앤 머리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리타 콜리지의 We Are All Alone.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신설된 사립학교라 당시 선생님들 중에는 아직도 현역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부임하신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야구선수 출신의 선생님도 계셨고 특수부대 출신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로 오신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배우 감우성을 닮은 외모로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었는데요. 사랑의 매가 육납되던 그 시기에도 영어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으셨고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끔 커다란 카세트 라디오를 가지고 오셔서 팝송을 들려주셨는데요. 당시 가요만 듣던 저에게 팝송의 매력을 알려주신 분도 바로 영어 선생님이죠. 선생님께서는 주로 비틀즈의 노래를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Yesterday, Hey Jude, 그리고 존 레논의 Imagine을 알려주시면서 팝송을 듣게 되면 영어 듣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끝나기 전 어느 순간부터 영어 선생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영어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죠.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영어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어 선생님과 함께 대학을 다니셨던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지나가듯 흘려들은 얘기만 제 기억에 남아있죠. 학교 여학생이 불량배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우연히 목격하신 영어 선생님이 불량배들과 주먹다짐을 하시게 됐는데요. 위기에 처한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그 선생님도 반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멋진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그 영어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금쯤 60대 전후반의 연세가 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하시는 팝송을 들으시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제가 영어 선생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 선생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셨던 짧은 순간들을 추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감동과 진한 여운을 주신 영어 선생님 많이 그립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The Beatles의 노래 Yesterday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멋진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는 참 선생님들 많이 때렸는데 때리지도 않으시고 네. 얼마나 좋아요. 때린 거 얘기하면 참 제가 참 방송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왜 아니 제가 무슨 뭐 불량한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싫어하셨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좀 제가 말썽꾸러기이긴 했어요. 아니 말썽은 그렇게 피운 건 아닌데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영어 선생님께서 이 팝송도 들려주시고 영어도 잘 가르쳐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만두시게 돼서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9495번으로 초딩 때 읽었던 소나기만큼이나 신선한 사연이네요. 프레시한 사연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이금하 씨는 수업 시간에 커다란 카세트 들고 오셔서 김원중의 직녀에게도 들려주시고 팝송도 들려주시고 내일 톡으로 감사 인사드려야겠어요. 그래요. 참 8063번으로 좋은 분과 함께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별은 참 슬프겠네요. 그 선생님도 추억하고 계시겠죠. 그러셨습니다. 조윤진 씨도 가끔 학교 때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또 시정잡배 닉네임이 뭐 이래. 시정잡배님이

사실은 추억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노래를 기억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노래 들으면 그 사람이 딱 생각나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임꺽정님이 기본적으로 긴 회초리를 가지고 다니셨죠. 많이 맞았어요. 그러셨어요. 미카엘 대천사님이 말죽거리 잔혹사. 어? 그렇죠. 제가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아시죠?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 감독님이 저의 그 2년 선배님이십니다. 유하 감독이었죠. 유하 감독. 그 실제로 그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 스토리였어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가. 그 2년 선배분인데 하여튼 그 누구죠? 권상우. 예. 권상우 씨가 맡았던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근데 얼굴도 알아요, 제가 그분. 근데 권상우처럼 잘생기진 않았고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샤카칸의 I'm Every Woman, Earth, Wind and Fire의 Let's Groove.

0: 폭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5: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6: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4: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2: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브렌다 리의 노래 I'm Sorry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속이다 시원하죠.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셀린 디온의 To Love You More로 한동준의 팬팝스 이 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랑건빠님이 Oh My Favorite Song 그러셨어요. 둘리공사님은 어? 전화 온 줄 깜짝 놀랐네. 전화 벨소리군요. 이 노래가. 3085번으로 인천에 사는 딸 보러 대구에서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랑 영화관 가서 마이클 보고 왔는데 저희도 엄마도 FM팝스 좋아하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듣고 있어요. 배명희 여사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셨어요. 분당 휠스님은 어휴 여기 어디 사랑하는 와이프 안은경님과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카자흐스탄 샤린협곡 여행 중입니다. 여기서 1박을 하고 체크아웃 전에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음악 듣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셨습니다. 캬! 카자흐스탄에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0205번으로 오늘 너무 뜨거워요. 거래처 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익었어요. 익으시면 안 되는데. 팥빙수가 벌써부터 땡겨요. 그러셨습니다. 아, 팥빙수 좋죠. 팥빙수라는 노래 있잖아요. 윤종신 씨 노래. 아, 그 노래도 엄청 좋아하는데. 먹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침이 나와서.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음악 FM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로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Starship Rebuilt the City, Journey Any Way You Want It, 그리고 Love a Boy, Hot Girls in Lov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398번으로 와, 두 말 필요 없고요. 노동요로 단연코 최고예요. 덕분에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니1004님도, 아, 제니천사님이죠. 오늘 선곡들이 너무 멋져요. 그러셨습니다. 네. 늘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이니까요. 아르밀님이 지인들과 함께 몽골 여행 중 방송 듣고 있어요. 문자 보냅니다. 그러셨어요. 네. 6839번으로 저는 동준님 볼 때마다 우리 오빠 생각이 납니다. 팝 음악 좋아했고 지금도 동아리에서 일렉 기타 치면서 꿈을 버리지 못한 올해 환갑된 오빠. 오빠가 생각나시는군요. 4261번으로 아, 오늘 선곡이 40년 전 남편이 결혼하기 전 즐겨 듣던 팝송들을 녹음해 줬던 그 청년. 그 청년이 지금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직도 그 젊은 시절 생각하면서 여전히 잘 챙겨주는 남편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공주님이 손주가 잠자서 편하게 듣습니다. 네, 자주면 고맙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참 잠을 안 자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티나님은 레인보우 커넥션, 가수는 사라 맥클라클란이나 카펜터즈 아무나 괜찮으니 여성 보컬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카펜터즈의 레인보우 커넥션 듣고요. 사라 맥클라클란의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에 이어서 스마일의 두비디보이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소나무 무님이 스노클링 하고 싶은 곡 푸켓 바다가 생각나네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름에는 여름이 되면은 아쿠아죠. 아쿠아. 아쿠아는 여름 밴드예요. 여름 그룹. 8747번으로 오늘 마이클 조조 영화 보고 출근했어요. 마이클 영화는 많이 보시네요. 확실히 그 FM 팝스 들으시는 분들이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마이클 잭슨은 워낙 스타였고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던데요. 어떤 분들은 별로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시리팡팡님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동준님 음성 들으니 아주 오랜 친구 목소리 듣는 것 같아 반갑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면은 아무래도 좀 예. 아련한 기분이 들죠. 자, 노래를 또 계속해서 보내드려야 될 텐데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크리스티 보그의 Here is your paradise까지 이어집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Beat It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명랑한 사람이 결국 행복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작은

미소 한 번, 긍정적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명랑함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거든요. 그렇게 퍼뜨린 긍정의 에너지가 부메랑처럼 결국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부터 명랑한 마음으로 바꿔볼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DJ D.O.C. D.O.C와 춤을 2885번으로요. 명랑한 마음으로 D.O.C와 춤을 함께 추어요. 이 음악이 나오면 왠지 검지손가락을 하늘 위로 올리고요. 한 발 한 발 뒤뚱뒤뚱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절로 어깨도 함께 움직이고요. 조명희 씨, 덥지만 하늘은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네요. 하늘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더 파랗고 구름도 하얗게 보이고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다 좋습니다. 이제 4시부터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도우미 연결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서울

269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박성신 한 번만 더. 홍영민 씨의 신청곡이었던 허각 정은지가 함께 부른 바다였습니다. 김혜영 씨가 더운 날이요. 해도 뜨끈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김혜영 씨 더운 날이에 여에서 예자를 빼신 건가? 잘못 써서? 근데 해도 뜨끈 여기서 끝났거든요. 더운 날이요. 해도 뜨끈. 그려. 아주 더워. 재밌었어요. 별거 아닌 글이었지만 김혜영 씨의 이 짧은 글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더우시죠? 그러면은 냉커피 한 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4536번 오늘 개시했습니다. 직원들이랑 여름에 달달한 맛. 야, 직원분들과 아이스크림들을. 야, 요 아주 정겨운 이름의 아이스크림들이 막 사진에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하나 먹고 싶네요. 더워서 그런지 오늘 점심때 냉면집 그리고 막국수집에 손님들이 참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막국수. 여름이 돼도 맛있는 음식들이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많이 있네요. 들기름 막국수.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방송국 있는 지금 제가 있는 목동 현재 31도가 찍혔습니다. 뭐 주말에는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 봄이잖아요. 봄이야 이게? 시원한 파도소리로 좀 시켜보죠. 김원중 바위섬입니다. 황은정 씨, 노영실 씨의 신청곡이에요.

만남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찾고 싶은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 주시고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노미혜 씨, 이렇게 더운데 남편이 운동을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저는 자전거 타고 남편은 천천히 달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더워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나가보면 또 괜찮습니다. 기분 전환 확실히 될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미애 씨.

김성호 씨의 노래 웃는 여잔 다 이뻐, 이영규 씨가 신청하신 노래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인데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0번째 만

송창식 씨의 노래 푸르른 날 이선희 씨 9854번으로 신청했던 노래고요. 지금 들으셨던 이문세 씨의 목소리 잔나비와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각광을 보였던 김윤희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길을 걷다 보면이었습니다. 상큼하네요. 1895번 그리고 김혜정 씨도 역시 이문세 씨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6055번 깊은 산속으로 캠핑 다녀왔는데 춘천은요 머리가 벗겨질 것까지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고 싶습니다. 예, 뭐 그거야 뭐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도구면 괜찮고요. 캠핑은 언제든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좋은 캠핑 하셨나 봐요. 3682번 저는 남편과 올해 처음 아까 막국수 냉면에 이어서 남편과 올해 처음 고소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강제 휴가를 즐기는 중이지만 다음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며 모처럼 데이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두 분이 함께 기운 내셔야죠. 분명히 좋은 일 앞으로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콩국수도 참 좋으네요. 근데 오늘이 보니까 로즈데이? 로즈데이가 뭔가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면서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도 있는데 로즈데이도 있네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국에 오는데 우리 PD님이 장미 한 송이를 저한테 줘가지고 이 무슨 일이지 했던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왜 준 거예요? 저한테 장미를? 이상하네. 이석강 씨, 남보현 씨, 문서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아, 오늘 로즈데이라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군요.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제약.
1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3: 1인 사장님이라면
14: 얼마?
13: 경리회계는
14: 얼마? 경리
1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4: 얼마예요?
1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4: HR365.
1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4: 얼마나 좋은데요?
1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7: 든든한 내일로요.
16: 네?
1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6: 제대로 가시네.
1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사랑과 평화 장미. 김명옥 씨 4278, 김태수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문혜호 씨가요, 사과 알속기 하는데요, 사랑과 평화 장미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과밭에서 춤출 뻔했어요. 아, 춤을 추진 않으셨어요? 이럴 때 그냥 일어나서 살짝 춤춰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혜호 씨 수고 많으십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십시오.

현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3857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고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또 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 전인권 사랑한 후에, 홍윤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1: 판촉물
10: 고려기프트
11: 답례품
10: 고려기프트
11: 기념품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9: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윤형주 씨의 목소리, 조개 껍질 묶어, 임주빈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조개 껍질 묶어서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어보고 팔찌도 만들어보고 그러고 싶네요.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6: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7: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심민수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양정민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3년생 충남 금산 출신이고 92년 물레동에 있는 방직회사 방림에서 일을 했던 양정민입니다. 우리는 방림 이 회사에서 만났는데요. 낯가림이 심한 저의 눈에 양정민은 정말 신기한 친구였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도 장난스럽게 뛰어가고 휴식 시간에 창고 구석에서 김종서의 노래를 열창하기도 했죠. 퇴근 후에는 연기 학원에도 다녔는데요. 기숙사에 들어오면 제 앞에서 그날 배운 걸 보여주곤 했습니다. 양정민을 따라서 엑스트라로 촬영 현장도 가봤죠.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많은 걸 경험하게 해준 친구입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헤어지게 됐지만 다시 꼭 만나고 싶은 소중한 친구예요. 제 친구 양정민 좀 꼭 찾아주세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김종서 대답 없는 너였습니다. 양정민 씨가 잘 불렀던 김종서 씨의 노래죠. 1973년생 충남 금산 출신이고요. 92년 물레동에 있는 방직회사 방림에서 일을 하셨던 양정민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신민수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강다연 씨 수고 많으셨네요. 아니 정말 고생하셨네요.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나서 창문 열고 1시간 동부간선도로 운전했더니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일단 가셔야 되고 에어컨은 가동이 안 되고 차라리 그 한 35도 되는 땡여름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고 조금 생각하고 위안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씨 수고하셨어요. 4월과 5월의 노래죠. 바다의 여인 4820번으로 정해 주셨는데 보니까 4월과 5월의 노래를 1420 박남숙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바다의 여인 띄워드립니다.

에서 기사 자격증 공부하다가 이어폰 꽂고 가요 속으로 들어요.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두번 떨어졌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자, 뭐두번 떨어지셨으니까 이번에 붙을 때예요. 김영순 씨,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고요. 기운 내십시오. 5190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 청소비 아낀다고 남편이 유튜브 찾아보네요. 저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람 불러서 하자고 했다가 아주 대판 싸웠어요.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남편은 이제 뭐 찾아서 본인이 직접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고, 5190님은 사람 부르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뭐 필터 정도 청소야 뭐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 에어컨 속까지 다 깔끔하게 하려면, 남편 되시는 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혹시? 아, 안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사람 불러요. 예, 저는 이쪽이에요, 저는. 괜히 시작했다가 결국 사람 부르는 일을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 남양 특집이 되어가네요. 자, 나영주 씨. 취미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요. 초등학교 때 배우다 그만둔 피아노를 50 넘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유, 그럼요. 뭐50 넘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이, 그리고 지금 악기 하나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영주 씨도 사람 불러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또 재미가 들었네. 나영주 씨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멋진 연주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내 마음 별과 같이 이현숙 씨의 신청곡 지아 KCM이 부릅니다.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사랑의 하모니, 별이여 사랑이여. 2328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조관우 씨가 부른 님은 먼 곳에, 이 노래는 3608-227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기타를 안고 있습니다. 날도 너무 좋은데 회사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저의 마음은 너무 슬픕니다. 이런 날씨에는요, 어울리지 않는 노래지만 너무 듣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김혜림 씨의 날 위한 이별이군요. 아, 날이 좀 맑다 보니까,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슬픈 노래가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노래도 다 잘 어울려요. 8178번으로도 신청하신 이 노래인데요. 2903님 기운내시고요.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신청하신 노래 DJ 목소리로 불러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큐밍
5: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7: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8: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태정 씨의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591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호 씨, 이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패딩 입고 걷고 있어요. 우와, 산티아고

둘레길을 지금 걷고 계신 이병호 씨 힘드시죠? 야, 멋지게 잘 마치시기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SG 워너비의 노래 라라라 7693 조성민 씨가 신청하신 노래 오늘 끝곡이에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는요, 절대로 안 할 거라는 말을 무슨 특권처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어른들이 그러셨죠. 그래, 어디 그러나 보자. 살다 보니 정말로 절대로 안 한다던 일도 결국은 하게 되죠. 그건 아마 삶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내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삶의 거친 파도를 유연하게 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0: 디언 워윅의 노래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절대로라는 뒤에 오는 말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지 그냥 그때가 되면 알게 되죠. 꼭 어때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절대하고 못 받고 시작하면 대화도 되지 않고 고집불통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언젠가는 변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그 일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한다면 마음 불편하고 속상한 일들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쑥실력자
3: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차 타고 친구들이랑 용문사에 갔는데 나뭇잎도 너무 이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너무 시원하고 전 100년이나 됐다는 은행나무도 보고 오네요. 그러셨어요. 김지은님, 시셀의 노래 Rose였고요. 필 콜린스의 노래 You Will Be In My Heart는 신민수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저녁 식사 마치고 우리 강아지 복실이 하고 산책 나가는 게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지금 산책 중이시군요. 2286님, 집 앞 공원에 아이들이 비누방울 놀이 한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공원이 활기찬

합니다. 날씨만큼이나 아이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남경숙님, 땀을 뻘뻘 흘리는 아이들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청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도 있고요. 7745님 직소의 노래 Sky High.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노래들 최영희 님이 보내주셨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김치를 담그십니다. 식당을 하시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손님들 식탁에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김치가 여기저기 나갑니다. 엄마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맨날 남들하고 나눠 먹길 좋아해. 김치 담그느라 힘들었다며 어깨를 두드리는 엄마에게 저는 그렇게 불만스럽게 말했죠.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제가 점심때면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김치 담그는 걸 돕게 됩니다. 지난번엔 네 언니하고 동생들에게 보내줬고 이번에는 큰 외숙모하고 이모한테 보낼 거다. 열무김치와 파김치를 담그면서 말씀하십니다. 에이, 엄마는 큰 외숙모 믿지도 않아요. 엄마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외숙모가 엄마에게 모질게 대했답니다. 엄마가 그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른 나이에 결혼하셨을 정도니까. 그래, 예전에는 미웠지만 이제는 다 잊었어. 외숙모도 이제 늙었잖니. 여기저기 퍼주는 거 좋아하는 우리 엄마랑 듣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한 노래들 최영희 님이 보내주신 식당을 하시는 어머님하고 함께 듣고 싶다 하시면서 세 곡을 보내주셨습니다.

0: 엘비스 프레슬리 러브 미 텐더, 리차드 마크스의 노래 One More Time, 톤스 앤 아이가 들려준 댄스 몽키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3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오늘 5월 날씨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온상으로만 따져본다면 5월보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까운 무척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여름과 달리 지금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한결 덜한 상태입니다만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5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 기온을 무려 9도가량이나 크게 웃돌았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승을 부렸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렇게 30도를 오르내리는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때이른 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광주 15도, 원주와 대전 1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를 비롯해 청주와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 29도의 분포로 여전히 오늘만큼 무척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모두 무척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25도를 밑도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호남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안개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갑자기 초여름 날씨에 더워지고 후텁지근해지고 주위에 보니까 감기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곤하지 않게 항상 건강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규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노래 노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비키니를 입은 아가씨 잇츠비치 티니 위니 옐로 폴카닷 비키니. 비치보이스에서 살핀 USA는 9328님 정하신 곡입니다. 천안 신방동의 현미옥 형수님 66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꽃피는 요즘 꽃향기 만끽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시길. 인천에서 셋째 동생이에요 하셨습니다. 3139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난달 남편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지내시는 농촌입니다. 밭일 논일 하며 들락날락 하다 보면 마당이나 집안은 언제나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걷어붙이고 주방부터 쓸고 닦고 남편은 마당과 집 주변을 정리합니다. 형님은 우리가 가면은 때를 가리지 않고 새밥을 따뜻하게 짓고 찌개를 끓여주시는데 그날은 냉이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초봄에 갔을 때 아직은 빈 밭에 잔뜩 돋아난 냉이를 캐서 데쳐서 냉동에 들이고 왔거든요. 그걸 꺼내서 낸지 냉이 된장국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남아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세 사람은 감자밭에 나가셨습니다. 커피를 타고 과일을 준비해 새참을 나갔는데 형님이 아유 올해는

바빠서 숲을 못 듣고 있네. 그러시길래 제가 얼른 칼과 바구니를 들고 지천에 널린 숲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쑥 이파리를 자를 때마다 맡아지는 향기에 취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뜯다 보니 손끝이 쑥물로 물들기 시작할 때쯤 감자 밭일을 끝낸 남편이 합류를 해 넘치는 바구니를 비워주고 같이 또 뜯었습니다. 해가 길어져서 다행이었지요. 아이고, 올해는 쑥떡을 못해 먹나 보다 그랬는데 자네 덕분에 푸짐하게 먹게 생겼네. 형님이 좋아하십니다. 쑥은 삶아서 방앗간에 가서 쌀과 함께 빻아 나누어 주십니다. 맛있는 쑥개떡을 쪄먹을 수 있다 싶어서 입맛이 다셔집니다. 오전에 못한 방송 청소를 하려고 형님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낡고 두꺼운 노트가 있어서 살짝 들춰보니 형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하루를 마감하며 그렇게 연필로 눌러 쓴 농사일지 겸 일기. 우리 형님이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형님의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질까 상상을 해봅니다. 조금은 깨끗해진 집과 간식거리 많이 뜯어주고 간 동서가 고맙다, 이렇게 쓰실까요? 다음에 갈 때는 예쁘고 쓰기 편한 일기장을 형님께 선물해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김영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이좋은 동서관이 부럽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맘이님 또 8042님도 부럽다 그러셨어요. 숫개떡도 먹고 싶고 정말 마음씨 고운 동서분 형님도 그렇고 참 좋아 보입니다. 뚜뚜뚜님 형님이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외며느리지만 그래도 좋아요. 두 분 자매같이 잘 지내셔요. 9167님 저도 외며느리인데 두 분 동서들의 따뜻한 정이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예쁜 일기장 선물해드리면 형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그러셨어요. 9720님 사연 주신 김영미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탐 존스의 노래 그린 그린 그라이스 오브 홈은 같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9: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8: 왕카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카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카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2: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

0: 66006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여름 날씨길래 수박을 한 통 샀네요. 그러셨어. 예쁜 미녀님. 비싸지 않았어요? 비싼 것 같은데. 15년 전부터 완전 잘 듣고 있습니다. 4914님. 국민학생 시절에 듣던 팝송들이 날이 갈수록 좋아요. 케이브맨 0525님.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름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장미데이라고 하는데 꽃가게를 하시며 유난히 장미꽃을 좋아하시는 엄마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엄마가 좋아하시던 연주곡 신청합니다. 9779님이 보내주신 곡 게오르기 장필의 외로운 양치기였습니다. 여기는 LA 플라센티아입니다. 환갑기념잎 퇴직기념 6주 정도 아내와 처형댁 그리고 처제집에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 주방에서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합니다. 참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6주 동안 우리 처제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는데 모쪼록 가족들 건강 또 행복 더불어 멋진 여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카 앤드루가 내일 USC 대학원 수석 졸업을 한다는데 축하한다 하시면서 좋은 일이 막 겹쳐있나요? 축하드리고요. 여행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혜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완전 여름 날씨네요. 우리 집에 남자들만 득실득실했는데 40년 만에 천사 같은 공주가 태어나서 그 공주가 첫돌입니다. 우리 지윤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있어요. 노원킹님, 아이고 얼마나 예쁘실까. 돈 맥클린의 빈센트하고 같이 보내주셨고요. 장 프랑수아 모리스 모나코는 김성남님 정하신 곡입니다. 퇴근하고 독립기념관 단풍숲길 걸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를 보내게 돼서 너무도 감사해요. 영주님, 라디오 들으면서 주유하러 왔는데 시동을 껐는데도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시동을 안 껐나? 그러고 봤더니 주유소에서 저녁 스케치를 듣고 계시네요. 0093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 그리고 사위 딸 다낭에 여행 왔는데 음악 듣고 있으니 너무 행복해요. 꽃사슴님도 문자를 보내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지요 하셨나요? 김용대님, 김미진님 같이 정하셨습니다. 램브링 로즈, 네킹콜의 노래.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과일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건 표면에 그물 무늬가 있는 종이죠. 이뇨 작용이 있는 칼륨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혈압 강화 작용 그리고

활전 예방 효과도 좋다고 하는데요. 박과에 속하는 하나의 살이 과일로 유료 음원 서비스하고 이름이 같은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의 휴식방송 저녁 스케치 들으며 귀 호강합니다 하셨어요. 비만인님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바브 엘치의 노래 에버니 아이스는 젊은 태양님 1585님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과일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건 표면에 그물 무늬가 있는 그런 과일. 이뇨 작용에 있는 칼륨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식이섬유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압 강화 작용 그리고 혈전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박과에 속하는 과일로 유료 음원 서비스와 이름이 같은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도미 페이지의 노래요. Shoulder to Cry On 이상신님 정하셨고요. 퇴근길에 듣고 있는데 해질녘 시원한 바람에 음악이 스며들어 너무 좋으네요. 2222님 노라존스의 노래도 No Why 였습니다.

0: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이 과일은 표면에 그물 무늬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팩틴이 풍부하고 혈압 강화, 혈전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요료 음원 서비스와 이름이 같은 이 과일은 멜론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하고 단내가 일품이지요. 7977님. 오늘같이 뜨거운 날 라운딩할 때 멜론 꽃이 정말 맛있습니다. 2574님. 담양에서 아버지가 하우스 재배하고 계시는데 그러셨어요. 2080님, 9225님, 봄비 향기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신장 기능의 8%밖에 남지 않은 아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신장을 이식해주는 일. 오늘이 이식한 지 6주년이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자고요 하고 귀갓길에 케이크 사서 6주년을 기념합니다 하셨어요. 풍경여행님. 남편분의 사랑에 너무도 감동적이네요. 두 분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혜숙님이 정하신 니콜라 디발입니다. 무지개의 나날들.
1: 에라노 giorni dell'arcobaleno finito l'inverno tornava il sereno

것이라 여겨 희망을 접고 나를 접고 포기를 인생이라 부르며 하루를 세울 때가 있다. 주머니 속의 작은 희망 동전처럼 굴리며 잘될 거라고 주문을 외우듯 한 가닥 촛불을 켠다. 얼음 아래 물고기처럼 365일 8760시간 살아가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미세하게 꿈틀거려도 살다 보면 길은 많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걸어본 미래는 없으니 다가오지 않은 시간은 바람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촛불을 켜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 무지개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지개는 늘 태양 안에 있죠. 절망의 먹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아픔이 행복을 밀어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1: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하는 겸 명품 수혜당에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에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인시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늦둥이 아빠께서 정하신 조지 베커 셀렉션 아비노 와이트롱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배미양이었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0: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생각해보면 남들 눈치 보느라고 먹지 못하고 또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 못한 게 참 많으시죠. 근데 사실요, 정작 남들은 나한테 1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냥 나 스스로 안달이고 나 스스로 주눅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이 시간이 되면 해볼걸, 가볼걸, 만나볼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하든 남들은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고요, 듣고 싶은 음악은 듣고, 그렇게 지금부터 우리 행복한 저녁시간 만들어봐요.

0: 나야나님이 아, 마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싶죠. 그런데 머리가 참으래요. 아, 그 이성이 문제라니까요. 이성 때문에 우린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그렇지? 아유, 거긴 젊은 사람들 가는 데잖아. 저 우리가 만나면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입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쌓여간다니까요. 분명한 건 생각보다 나한테 일도 관심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좀 관심을 보이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도 못할 거려. 그러니까 우리끼린 괜찮잖아요. 지금부터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남들 이목 신경 안 써도 괜찮다. 만일 나는 그럴 거다라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 그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가는 거, 만나는 거 모두 포함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 샵 9390, 문자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으시고요. 아, 내가 이런 거 신청하면 현주님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왜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신청하세요. 오늘 첫 곡은 모자이크였습니다. 자유시대.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카.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빵카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퀴퀴퀴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퀴퀴퀴퀴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공원 걷기 운동하며 방송 듣고 계시네요. 9526번으로 청해 주신 김영의 라일락꽃 들었고요. 또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것 해바라기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핑크공주님이 아 남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저는요 원래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입고 싶은 레이스 옷을 실컷 입어요. 아이 그 정도야 뭐 귀엽죠. 애교죠. 또 6631번으로는 46살인데요. 지금이라도 일본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요. 상황만 허락된다면 가셔도 좋죠. 어쩌면 그 나이가 가장 내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정말 하실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너무 긴 시간 말고 짧은 시간만이라도 말이죠. 또 0736번으로 아무도 눈치 안 보고요. 비 오는 날 바디 샴푸를 바르고 밖에서 막 뛰어다니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머리에 샴푸를 바르는 게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른다고요? 몸에다가? 그리고 뛰어다닌다고요? 야, 이건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7277번으로 아이, 남을 의식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단 기본 질서와 매너는 지켜야죠. 그렇죠? 바디 샴푸 바르고 밖으로 뛰어다니는 건 그거는 어쩌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예, 딱딱우리 앙상블입니다.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보현님 청해 주신 엄정화 배반의 장미. 오늘 장미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도 장미꽃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와,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내에게 그렇게 장미꽃을 드린 분이 계시네요. 우리 도현님. 장미꽃 한 송이 사갖고 아내한테 주었더니 얼마나 행복해한지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로맨틱한 마음 가슴에 꾹꾹 지니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3544번으로 여진 그리움만 쌓이네.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정해주셨고 딱따구리 양상풀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5917번으로 야 이거 뼈가 있는 말인데요. 저는요. 저거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제가 한번 없어져 봤으면 해요. 부장님은 야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뭐가 그렇게 많은데? 이러시죠. 진짜 제가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겪어보고 그런 말 해보라 그러고 싶어요. 야 요거는 예, 조금 뭐 불편은 하겠죠. 내가 없으면. 그러나 결국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일을 많이 하시나 보다. 아이고 안쓰러워라. 또 가경취숙님은 전요 진짜 눈치 안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은 한복 차림으로 학교 다녔고요. 또 3, 4학년은 ROTC 단복으로 민무늬 군복으로 입고 졸업을 했죠. 와 멋지다. 근데 꼭 학교에 그런 선배들 후배들 한두씩은 있어.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별솔별 하하랑님은 파란 바닷가에서요. 비키니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 비키니를 입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뛰고 싶어요. 그런데 제 몸이 스머프 같아요. 아유 귀여워라. 너무 예뻤습니다. 자,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이유입니다. 매일 그대와.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

0: 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막 흔들리는 음악 속에서도 샴푸 향이 느껴지죠. 7696번으로 장은아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맨발 걷고 계시네요. 맨발 걷기 지금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선희님, 곽진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청해 주셨고 아이유 매일 그대와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5804번으로 당뇨가 있어서 짜고 매운 거 피하라는데요. 해장국하고 짬뽕이 너무 땡겨요. 먹는 행복이 얼마나 커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힘들게 오래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살다가 미련 없이 마무리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 괜찮겠죠? 신나게 휴일 마무리해요. 아, 저는 수요일 목요일 쉬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충분히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진달래님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셨네요. 현정님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제가 현정? 현주도 됐다가 윤주도 됐다가 이번엔 현정이 됐네요. 생전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1: 판촉물
10: 고려기프트.
11: 답례품
10: 고려기프트.
11: 기념품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9: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꿈꾸자님 청해주신 정미조 개울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LA는 지금 새벽 5시가 됐겠네요. 그렇죠? 새벽부터 깨서 음악 듣고 좀 흔들어 봐요. 몸을 흔들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조카 앤드류 정의 USC 대학원 졸업식에 온 가족이 출동 예정이에요. 아, 그래서 미국을 가셨군요. 우리 글로벌님. 손주들 케어하신 3년 전 천국 가신 아빠와 또 한국에 계신 엄마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졌다고 보고 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네요. 글쎄,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아유, 그리고 조카님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 힘들고 어려운 대학교에서 대학원 졸업을 하시니 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결혼 37주년 맞이하셨어요. 애들 다 출가시키고 둘만 있어 조용한 집안 공기입니다. 제주도로 여행 가셨네요. 37주년. 아주 예쁜 사진 잘 봤습니다. 아유, 손주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인형같이 예쁘네요. 자, 어떤 음악이든 다 좋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또 자랑하고 싶은 사연도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파이프라인님 청해주신 김동률 감사. 또 9581번으로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청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울파포님이 친구들하고 환갑여행 파타야로 왔어요. 파타야에서 듣고 있는데 좋은 여행 마무리 잘할게요. 그럼요. 여행 마무리 잘하셔야죠. 아유 그나저나 어떡해요. 우리 콘도르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찌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에게. 오래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이 더 지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은 뭐 괜찮아지려고 노력해도 힘들 테니까 천천히 괜찮아지려고 노력해 봐야죠. 그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우리 콘도르님이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세요. 예. 쭌맘님 청해주신 곡 이어집니다.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밤마다 걸으며 듣다가 오늘은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방송 듣고 계시네요. 2753번으로 또 금단님 청해 주신 유열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뒤편으로 가니까 어떤 잘 예전에 많이 불렀던 동요가 생각이 나네요. 또 땅꼬마님 이범학 마음의 거리 청해 주셨는데 토토님이 중학생 시절 정말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 하나로 순식간에 중학생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막 50이 됐는데 하고 그러셨군요. 음악이 주는 힘이라니까요. 또 빛과 소금 아카시아 아가씨 이 노래 들으면 CM송이 생각나고 그렇죠. 광고의 한 장면 너무나 아리따웠던 그 정윤희 씨의 그 모습 그리고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내국의 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고 1193번으로 새로 구한 직장에 첫 출근을 하셨는데 생산직인데 안 해봤던 일이라 요령이 없다 보니 눈도 뻐근하고 어깨도 아프고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는 글을 주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위로를 드릴까요?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잘 버텨내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더구나 생산직이라는 게 어쨌든 몸으로 버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면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렇게 하루하루 잘 해내고 계신 것 자체가 전 대단한 거라고 믿습니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죠. 다들 웃으며 다니는 것 같죠? 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엄청나게 인내를 갖고 버티고들 계시거든요. 부디 나만 혼자 힘들다라는 생각은 아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님에게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또 왕눈이 님이 오늘 더워서 에어컨 선풍기 청소해놓고 여름 준비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청소 다 해놓고 이렇게 행복한 동행 듣는 시간이 소확행이네요 하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이정옥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0: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구창모의 노래였습니다. 원하원님 힘내시기 바라고요. 백미연 하늘만 보면 또 이종옥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렇게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

0: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떡볶이 하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내일도 주말도 오늘만큼 덥대요. 시원한 계획이 필요하단 말씀드리면서 끝곡은 스톤즈입니다. 언젠가는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대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킵니다.

유목민족인 몽골 사람들은 말을 타려면 마음을 먼저 타야 한다 라고 합니다. 거친 말을 길들이기 전에 기수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말이 움직인다는 건데, 한마디로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 않았나요? 날뛰는 말처럼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고삐를 내려놓고 중심을 잡는 것.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안에 중심 잡기를 잘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고요해야만 세상 소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가끔은 잊지 말아야겠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최유리의 숲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말을 타려면 마음을 먼저 타야 한다. 거짓말을 길들이기 전에 기수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한다. 그러네요. 네. 한 주간의 어수선함이 쌓일 쯤이면 떠올려 보는 말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상황을 먼저 다스리려고 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죠. 거친 말보다 나를 다스리는 게더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꿈온가족분들은 오늘 어떻게 건너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2: 실력자.
1: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4: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작.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유승범의 질투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을 타려면 마음을 먼저 타야 한다. 기수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0702번으로 보내셨어요. 저 민속촌에서 전통혼례 했었을 때도 작은 조랑말을 타야 했었는데 먼저 친해지라고 교감을 시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어요. 오, 전통혼례를 하셨구나. 그때 그 조랑말 우리 꾸묵님 인생의 아주 주요 인물 동물 이었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근무라 일하면서 2시간 함께 할게요. 반갑습니다. 원성남님 어서 오세요.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던데 그렇구나. 오늘 14일이네요. 아파트 철제 담장에 빨간 장미꽃이 피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눈과 마음에 한껏 담느라 길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151님. 어느새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5월도 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 뮤지컬 한 편 보고 집에 가는 버스 안인데 허디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네요. 146번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귀가 후에 다시 올게요. 6696님 내리셨을까요? 한참 걸어가고 계실지. 네, 기사님도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는 245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임창정, 이소은이 함께 부릅니다. 결혼해줘.

영화 건축학개론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20살 승민이와 서연이 서툰 감정과 작은 오해로 어긋난 뒤 훗날 재회하게 되면서 과거의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다. 대학 졸업 후 15년의 시간이 흐르고 건축가가 된 승민에게 서연은 제주도에 지을 집을 설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집을 완성해 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때 사랑이었던 미안함과 그리움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동시에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서툼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보이는 것들을 떠올렸다. 뒤늦게 들여다보게 된 것은 영화 제목이 왜 건축학개론일까라는 점. 그건 어쩌면 사랑을 시작하고 다져가는 과정이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해서였던 건 아닐까. 설계도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고 여기저기 수평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주춧돌을 놓고 뼈대를 세워야 하는 것. 이 모든 고단하고도 정성스러운 공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 나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대지 위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라면 아끼는 이에게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방 한 칸을 내어주도록 하자. 훗날 뒤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 지나간 사랑이 되지 않도록.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전람회였습니다. 기억의 습작.

오늘 로즈데이라고 청해 주신 것 같나요? 세호님 8008번으로 청해 주셨던 박혜경, 박소연 자매가 함께한 장미였고요. 그리고 이어드린 곡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이었습니다. 0579님 시험이 한 달 남아서 심란한데 꿈음으로 위로받아요 하고 보내주셨어. 어떤 시험 준비하고 계신가 심란하세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을 것 같아요. 제 예감이 맞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하셨으니까 더 잘하고픈 마음도 드실 테고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87번으로도 몇 주 동안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기분마저 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항상 엄마 곁을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지키는 의젓한 딸이 제게 힘을 주네요. 사랑하는 은지야, 엄마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할게. 저 아이에겐 엄마가 내 세상이고 전부인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엄마가 어디 아픈 것 같으면 철렁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네, 행복하시게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콩나물 다듬으면서 꿈은 듣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주부일까요? 창문을 열어두니 꽃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있지만 꽃냄새에 너무 행복한 밤. 보내주셨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노래는 세보야님. 내일 스승의 날 제자와 점심 약속이 있어 미용실 가서 머리 손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기다립니다. 오늘은 연인끼리 장미꽃 선물하는 장미의 날. 5월은 무슨 날이 참 많아서 순식간에 지나갈 듯합니다 하셨어요. 내일 제자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청해 주셨던 노래 최백호 에코브릿지 부산에 가면 보내드립니다.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0: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이학철님, 이번 주에 기념일도 있고 또 오늘이 로즈데이라 겸사겸사해서 동네 꽃집에서 장미 한 송이를 사다 주니 아내가 엄청 기뻐하네요. 별거 아닌 거에 저리 좋아하는 거 보니 자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꽃 선물 싫어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막상 받으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주 뭐 오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네, 깜짝 선물처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1부 끝곡 1405번으로 정해주신 노래네요. 5의 반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전 드라마 토마토의 주제곡이었죠. 이영석의 내게 온 사랑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0158번으로 보내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부추를 풀었더니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길래 보니까 작은 달팽이였습니다. 돌멩이. 한참 가만히 두니까 조금씩 움직이길래 일단 통에 상추 하나 깔아주고 넣어뒀어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알아보다가 동네 공원에 놓아줬습니다. 환경이 비슷해야 산다던데 동네에 밭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근데 이런 일이 가끔 있나 봐요. 인터넷에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있다 꺼낸 건데 용케도 살아있었어요. 낯선 곳에서라도 잘 지내길 바라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데요. 제가 생각한 크기가 아닌데 또 어떻게 그 추운 데서 냉장고 속에서 이틀 동안 진짜 살아있었네요. 예, 지금도 어딘가에서 꾸물꾸물 잘 가고 있는지 예, 잘 살아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절세의 왕 절조.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진주의 가니, 이정봉의 어떤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박진영의 너에 뒤에서 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사실 모든 일들이 선택, 제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이 쉽지 않아서 힘든 요즘입니다.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선 하기 싫은 거부터 먼저 지워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정이 조금 쉽지 않겠냐면서. 그러게요. 이제부터 잘 지워보려고 합니다. 하이디님. 네.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은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참, 네, 축복이고 또 좋은 해결 방안을 건네주셨네요.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은 때로는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걸 또 들여다봐야 내가 좋아하는 걸알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의 걸 생각하면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다 보면 결국은 무언가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오늘 직장에서 숲 체험을 다녀왔는데 햇빛이 어찌나 강하던지 땀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나무 및 그늘 사이로만 슉슉 피해 다녔는데도 그래도 덥더라고요. 날은 더웠어도 땀을 흘렸어도 숲은 자연은 언제나 편안하고 좋습니다. 세상을 걷다님. 그러니까 갑자기 더워져서 좀 당황하고 있어요. 우리 꿈은 가족들도 그러지 않으셨어? 오늘 이렇게 갑자기 더울 수가 있나? 이렇게 땀이 나나 갑자기. 저도 부랴부랴 선풍기를 꺼내서 아직은 에어컨은 아니고 선풍기부터 시작해보자 하고 다 닦아서 내어놨네요. 저 내일 이사하네요. 당연히 포장 이사인데 이 시간까지 꿈음을 들으면서 제가 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멈추지를 못하겠습니다. 8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살면서 울었던 시간이 많았는지 웃었던 시간이 많았는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기운 팍팍 받았으면 좋겠어요. 0232님.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 포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작은 건 내가 직접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점점 양이 많아지고. 네, 이사 내일 잘 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좋은 기운 팍팍 받으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저도 바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이한복 님이 청해 주셨어요. 한밭 수목원에서 러닝크루, 연인, 친구들 러닝하는데 타지에서 근무 중인 저는 오로지 꿈은 친구와 걷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듣고 싶은 밤이네요. 김유나, 봄날은 간다.

3곡 전해드렸습니다. 클레멘트님, 요즘 제 삶의 이온 음료 청량감 터지는 박지훈의 바디헬스를 꿈에서 듣지 못한다면 저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 안 가고 여기 계시면 돼요.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재능이 참 많죠. 박지훈 씨. 그 왕사남의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력을 너무나 잘 소화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박지훈 씨가 또 가수로 다시 앨범을 냈죠. 네, 바디헬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해피바님이 청해 주셨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의 노래 조금 전에 들으신 곡 0579번 2691번으로 신청하신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랑이 공이님, 오늘 정말 덥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긴팔 입고 배송일을 하는데 덥다라는 말과 함께 작년에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을 처음 사서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도 왜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지 올해도 자주 먹을 듯한 불길한 예감입니다. 불길하기까지 한 번씩 뭐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그거 먹었는데 설레요 하면서 이렇게 짜먹는 거. 요즘엔 편의점도 많고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런 것도 많아서 뭐 계절에 상관없이 뭐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어요. 26년 봄의 향기를 떠나보낼 때가 성큼 다가옵니다. 바람이 여기저기 실어나르느라 힘겨웠을 올봄은 유난히 향기에 취한 날들이 많았어요. 3412님. 벌써 그리운 아카시아와 라일락. 내년에도 다시 만나자며 약속하며 산책을 마치네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한국이 하면 하하이.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3: 유유 제약.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5: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한로루의 영영, 루이킴의 어쩌면 나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별빛이님이 신청하신 노래네요. 옥수사진관 푸른 날. 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땅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미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미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해리 스타일스입니다. 워터멜론 슈거.

brown sugar. 이제 이 노래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 됐네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죠?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살.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쏘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학교를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on my way. 5 Seconds of Summer의 High, 앨런 워커, 사브리나 칼펜터, 파루쿠가 함께한 On My Way였습니다. 4840번님, 맞벌이하는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한 달 전부터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부업 창업을 하고요. 회사 퇴근 후 애들 재우고 다시 나와서 가게 청소하고 귀가 중입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또 부자 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데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하겠습니다. 강나루님, 세계 각국에서 소식을 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소식 드립니다. 가나 이스턴주의 코포리두아에서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 중인데요. 날마다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듣고 계시다니. 그곳으로 시원한 커피 전하고 싶은데 마음만 전해야겠네요. 자주 이렇게 소식 전해주십시오.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데이식스 원필의 위쉬 두 곡 듣죠.

이젠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도 흔들리지도 무엇도 애타지 않는 눈물조차 마른 내가 되었지만 오늘처럼 이런 하늘이면 멀리서 불러보는 이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해도 들리지 않아도 말하고 싶어 넌 혼자 울지 않길 넌 나를 잊기를 뒤돌아보지 않기를 이 마음 사랑이라 해도 사랑이 아니라 해도 끝내 변하지 않을 얘기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쌓였던 눈이 녹아도 나는 변하지 않네 나의 사랑은 고인 물처럼 계절을 모두 녹이며 그 자를 맴돌아 희미해도 사라지지 않아 손끝에 남아있는 기억 다시 만날 수는 없다 해도 들리지 않아도 말하고 싶어 넌 혼자 울지 않길 넌 나를 잊기를 뒤돌아보지 않기를 이 마음 사랑이라 해도 사랑이 아니라 해도 끝내 변하지 않을 얘기 이문세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소울 스트링 신지훈이 함께한 시가 될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곡은 물결님 신청곡이었어요. 이문세의 오래된 이야기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물결님께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2799번님, 어제 피곤해서 8시 30분에 자고 11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일기 쓰고 책 읽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늘 듣는 방송인데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듣네요. 음악 선정이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초저녁에 자고 일어나셔서 한동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부러 잠들려고 노력하면 또 달아나기도 하잖아요. 음악과 함께 편안히 머물다 가시죠. 9422번님, 와우, 선곡이 끝내줍니다.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빈센트 살포시 놓고 갑니다 하셨는데요. 돈 맥클린의 노래 같이 듣죠.

존 맥클린의 빈센트,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였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 출석해 보네요. 수아짱님. 오늘 회사에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원섭섭한데 잠도 잘 안 오고요. 이달 30일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고요. 기운 좀 주세요. 잘 할게요. 잘할 수 있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잘 해내실 겁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심현호님 청하셨어요. 데이빗 보우입니다. 스타일맨.

데이빗 보위, 스타맨, 후티 앤 더 블로우피쉬의 타임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허비만의 연주, 멤피스 언더그라운드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K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Brand New Harvest의 You Are the Universe였습니다. 하늘타기님께서요. 이 시간에 처음 듣네요. 왜냐고요? 이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라 들을 일이 없는데 막차 타고 들어가는 길에 듣습니다. 하늘타기님은 시작하는 밤과 만날 운명입니다. 잘 오셨어요. 운명처럼 시작하는 밤과 만나서 가족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싼 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산항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오브 스텔라 밴드의 리벨라 스윙 드발지의 I like it 함께 했습니다. 야간 보안인데요. 문서 작업하다가 힘들게 작성한 문서 내용 일부가 삭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수습하느라고 에휴,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네요. 6114번님, 정말 다행입니다. 한숨 돌리시죠. 수고하셨어요. 즐기는 중님, 늦은 밤에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냅니다. 계속해서 시작하는 밤과 함께 즐겨보시죠. 제니1004님 청하셨어요. 토니 브렉스톤, Breathe Again 듣고요. All for One의 I Don't Wanna Cry 이어서 듣죠.

향해 쌓여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신청합니다. 이 노래가 4035번님의 그 순간을 더 아름답게 해주면 좋겠네요. 같이 듣죠.

데투와 사울라의 다시 여름, 우즈의 주마등이었습니다. 4035번님, 오늘 새벽 시작하는 밤 들으면서 고속도로 달려 친정으로 왔는데 지금은 시밤 들으며 남편과 맥주 한잔 합니다. 지금 친정은 아카시아가 한창이에요. 마치 혀를 내밀면 꿀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윤하의 기다리다 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사라 바렐리스의 맨하탄

매치박스 20의 If You're Gone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울프 바케뉴스의 기타 연주 Blame It On My Youth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대접하는 비용은 쓰면 쓸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취미활동, 운동 같은 거죠. 몸과 마음이 녹슬지 않게 닦아주는 기름칠과 같습니다. 여기에 일상에서 실천하기 좋은 것들을 더하면 어떨까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작은 사치인데요. 잠자리가 편안해지는 좋은 베개나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과일을 주저없이 사는 겁니다.

나중에 라고 미루지 마세요. 여행이나 운동도 또 작은 사치도 지금의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한 끼와 건강한 몸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죠. 아끼느라 오늘을 희생하기보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오프 48 가운데 2악장 왈츠를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나 자신을 위한 일에는 자꾸만 나중에 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여행도 운동도 또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이렇게 미뤄두곤 합니다. 근데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은 뭐 꼭 거창할 필요가 없죠. 뭐 친목을 쌓거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또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같은 것도 참 활력을 줍니다.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미루지 마시고 조금 더 너그러워져 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나를 위한 작은 사치 할까 말까 하는 게 있었다면 오늘은 주저없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스 가운데 움브라 마이프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데이비드 다니엘스의 노래 그리고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2부에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코너 아리아의 초상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합니다. 메밀똥님이 광고가 길다는 건 아당이 최고라는 것 이렇게 해주셨어요. 광고가 조금 길어졌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시청률이 아니라 청취율 조사 때도 또 저번보다도 0.5% 더 오른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답니다. 짝짝짝짝 감사드립니다. 다 우리 아당님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화 받았다는 메시지 그 사연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설레곤 했는데 기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뭔가 햇살이 어제랑 다르네요. 더우려나 봐요 하시면서 망고 아빠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오늘 제가 올해의 첫 반팔 셔츠를 게시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일기예보 보니까 30도까지 이렇게 육박하더라고요. 우리 아당의 엿장수님도 벌써부터 이러면 7, 8월에 어쩌나 걱정하시면서 올 더위도 아당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 오늘 덥긴 덥지만 약간 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직은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날씨도 좋고 좋은 하루 보내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스완일다의 왈츠 함께 하겠습니다. 장 바티스트 마리가 주연은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빌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가운데 스완일다의 왈츠, 장 밥티스트 마리가 주연은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프리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엔잡러로서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강의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설파하고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이 끊길까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까지 문장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했는지 모른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마음까지 부여잡아야 했으니까. 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이래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솔직한 심정으로 다시금 회사에 입사할까 하는 조바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에 덜컥 쉽게 입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어쩜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이러저러한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심적 갈등마저 단전 저기 밑에서부터 풍성하게 부풀어오른다. 이를 프리랜서의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 중년의 불안한 미래라고 해야 할까?

주위에서는 잘 모르면서 쉬 이런 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곤 한다. 시간 많아서 좋겠어.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남들 일할 때 쉬는 거잖아요. 부럽습니다. 늘 재택근무하실 테니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꼭 거래처 퇴근 후에 일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 일하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피폐해져서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데 나는 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늘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을 보이며 살고 있었는데 그에 비례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게 길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 나부터 토닥토닥 다독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다독여야 타인도 다독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아니 너를 위한 나를 위해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토닥하고 쓰담쓰담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닐까? 과하지 않게 나를 다독이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 적당히 후회도 하는 이야기면 더욱 좋겠다. 오직 나를 위해 뻔뻔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글이 쓰고 싶어졌다.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번호 64-2 마리아 조양 피에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조기준의 책 아픔의 문장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멋있어 보이는 삶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두 다 저마다의 불안과 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혼자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삶일수록 더 그렇죠. 누군가는 좋겠다, 부럽다 쉽게 말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다들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글이 저는 더 솔직하고 좀 와닿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버티는 대신 사실은 나도 두렵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어쩌면 마음을 돌보는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가장 먼저 다독여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도 조금 따뜻한 말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다독다독 쓰담쓰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0677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오늘 로즈데이, 5월 14일이 로즈데이래요. 뭐 매달 14일마다 이렇게 연인들끼리는 뭘 주고받나 보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오늘은 장미를 주고받는 날이랍니다. 아, 우리 0670번님은 또 결혼기념일이 내일이시래요. 축하해달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유, 좋은 계절에 결혼하셨군요.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행진곡 보내드릴게요.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비니전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067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일 결혼 기념일 하루 일찍 미리 축하드립니다. 456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은 엄마와 이별하고 보내는 두 번째 제 생일입니다. 몇 해 전 5월 어느 날 오늘이 우리 막내딸 생일이지 축하해 라며 아이처럼 아주 천진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저는 딸 생일도 제대로 모르냐며 투정과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엄마를 무안하고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내 엄마는 미안하다며 멋쩍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 눈부시게 좋은 날인데 날짜 하루 이틀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모질게 엄마를 대했을까요? 다시는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엄마의 목소리와 전화가 너무도 그리운 날입니다. 제 생일이니까 특별하고 눈부신 날이니까 기도와 소원 이뤄지겠죠? 오늘 제 목소리가 엄마에게 닿기를 바라며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 엄마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휴 지가네. 이런 일들이 참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걸리죠. 그렇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눈부신 날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 그대로 닿을 겁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엄마 추억하시면서 이 눈부신 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찡하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에서는 Remember

비엔나 음반에서 슈만의 아라베스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라베스크라는 제목은 원래 반복과 이렇게 곡선이 이어지는 아라비아풍 장식 그 문양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슈만은 이 곡 안에서 마치 생각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흩어지는 감정의 선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밝고 우아한 표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슈만 특유의 내성적이고 시적인 감수성이 조용히 숨어 있죠. 당시에 슈만은 그 클라라 비크와의 사랑을 아버지 이자 또 본인의 스승인 프리드리히 비크의 반대 속에서 힘겹게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음악에도 사랑에 대한 설렘과 또 불안 그리고 어딘가 닿지 못하는 그리움 같은 감정이 함께 스며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몰아치기보다는 말하듯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율의 흐름을 소중하게 담아내고 싶었던 곡 슈만이 남긴 가장 섬세하고도 서정적인 페이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로베트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오프스 18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 곡을 이 음반에서 연주했을 때 사실 이 음반에는 그 전에 이미 다뤄봤던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곡은 그때 아주 새 곡으로 처음 만난 곡이었어요. 그래서 음반을 위해서 처음 공부해서 음반에 담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음반 이후에 이 곡을 다시 무대에서 연주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 곡을 떠올리면 잠깐 꿈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계속 또 같은 곡을 무대 위에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곡이 계속 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곡은 잠깐 왔다 사라진 곡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음반 통해서 들을 때마다 뭔가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워낙 곡이 또 아름답기도 하고요. 곧 한번 쳐봐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제임스 파파님이 제 연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시 그로반의 음성으로 지라콘메 나와 함께 걸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이민숙 씨와 함께 듣겠습니다.

지라콘매 나와 함께 걸어요. 조식으로 받은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 중창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강화에서 구례까지 외출해서 중창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 부릅니다. 요즘 부르는 곡은 신아리랑, 참 좋으신 주님, 산유화, 흰돌고래 수염. 멤버가 더 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현재 6명 해주셨어요. 오, 중창 6명이면 딱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참 좋은 취미 가지셨네요. 더 늘어서 뭐 중창단이 합창단이 될 때까지 함께 노래 부르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얼마나 그 모임 즐거울까요? 아유, 부럽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청개구리님도 오늘 아당정원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 음악소리 들으러 왔다고 창밖 화분대에 매일 아침 자기 집처럼 와 있는 비둘기까지 행복하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 고황산 팬더님이 신청해 주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 늘 피아노 곡으로 들려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칼 뮌히거가 주연한 슈투트가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한번 들어보죠. 1부 끝곡이고요. 우리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노 김신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봄에는 참 꽃향기가 여기저기서 가득하죠. 예랑맘님도 사연 주셨는데 어제 아이와 꽃다발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로즈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어요 하면서 딸아이가 들고 갔는데 로즈데이에 기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변에 봄꽃들이 가득한데 향기 가득 좋은 하루 모두들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향기가 좋다고 선생님 드려야겠다 한 아이의 마음도 참 예쁘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 경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사이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감상했던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와 같은 보마르쉐의 희곡 세계를 바탕으로 한 작품, 이야기상으로는 세비야의 이발사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 극작가 보마르쉐의 희곡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을 바탕으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입니다. 1786년 빈에서 초연되었고 재치 넘치는 희극 속에 인간의 욕망과 질투,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당시 귀족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알마비바 백작의 사랑을 도왔던 피가로는 이제 백작의 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수잔나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피가로는 백작이 자신과 수잔나를 위해 저택 안에 신방까지 마련해 주었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수잔나는 자신을 탐하는 백작의 음흉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불안하기만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가로는 알마비와 백작과의 일전을 결심하며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주인님이 춤을 추고 싶으시다면 제가 당단을 맞춰 드리죠.

피가로의 바리톤 아리아 춤을 추고 싶으시다면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와 칼 베미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분노를 꾹 억누른 채 낮게 읊조리듯 시작하는 이 아리아에서 피가로는 백작을 향해 속으로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춤을 추고 싶으시다면 제가 장단을 맞춰드리죠.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반격의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유머와 아이러니가 빛나는 순간이죠. 백작의 저택에는 케루비노라는 어린 시종도 있습니다. 사춘기의 문턱에 선 그는 저택의 모든 여인에게 설레는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채 알지 못한 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혼란 속에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백작 부인과 수잔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그대들이여, 제 마음을 들어보세요. 가슴은 불타오르고 말은 떠오르지 않고 기쁨과 고통이 뒤섞입니다.

캐로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시나요? 메초 소프라노 타티아나 트로야노스의 노래, 그리고 칼 베미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느끼는 소년의 설렘과 혼란이 숨가쁜 멜로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역할을 전통적으로 메조소프라노가 바지를 입고 연기하는 이른바 바지역으로 연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캐루비노는 소년의 순수함과 어른의 감정 사이를 더욱 묘하게 오가죠. 이 메조소프라노의 음역대가 이 캐루비노의 음악적인 요게 참 잘 맞아요. 오늘 노래한 메조소프라노 타티아나 트로야노스의 노래도 참 좋으네요. 아당 엿장수님이 이게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이거 나오는 건가요? 말씀 주셨는데요. 그 피가로 피가로 나오는 것은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죠. 지난주에 했었던 이 이야기는요. 그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에 이어지는 그 후편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페라는 30년 먼저 작곡되어서 발표된 오페라죠. 자, 이렇게 캐루비노가 백작 부인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마비바 백작은 몹시 화가 납니다. 결국에 그는 캐루비노를 군대로 보내버리기로 하죠. 그리고 피가로는 이제 연애 노름은 끝이라며 군대로 떠나게 된 캐루비노를 장난스럽게 놀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에 들뜬 나비야, 이젠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리라.

경쾌한 행진곡풍의 리듬 속에서 피가로는 캐르비노의 철없는 사랑을 이렇게 유쾌하게 놀립니다. 피가로의 아리아, 헤르만 프라이,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였고요. 칼 베미지연은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사랑에 들뜬 나비야, 이제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리라. 써니 농원님이 최애 오페라를 감상하게 해주시네요.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좋습니다. 저도 기쁘네요. 또 달고나구님이 방금 그 노래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가 살리에르를 농락한 장면에서 나온 곡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그 안에는 젊음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또 군대라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은근한 풍자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백작 부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비야 이발사에서 사랑을 쟁취했던 당찬 로지나는 이제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만을 바라보던 남편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신이여, 내 한숨에 답해 주소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시거나 차라리 나를 죽게 하소서.

백작 부인의 아리아, 사랑의 신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의 노래와 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화려한 저택 속에 홀로 남겨진 여인의 고독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아리아입니다. 모차르트는 화려한 기교 대신에 이렇게 길고 깊은 호흡의 선율을 통해서 무너진 사랑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백작 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잔나와 함께 백작을 골탕 먹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수잔나가 백작에게 몰래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백작 부인이 그 문장을 불러주면 수잔나가 받아 적습니다. 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오늘 저녁 솔밭을 스쳐 지나갈 때 그곳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훗날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사용되면서 정말 널리 사랑받게 된 이 아름다운 이중창은 위기에 맞서는 두 여성의 연대를 담고 있습니다.

현지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 그리고 또 군둘라 야노비치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두 여성의 목소리는 마치 하나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얽혀 흐릅니다. 질투와 경쟁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이토록 우아하고 따뜻하게 표현됩니다. 우리 팬님이 백작 부인이 부르고 수잔나가 받아쓰기 하다 보니 가사가 서로 겹치죠. 정말 아름답게 들리죠. 라고 또 보충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뜨다 보면은 가사들에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르는 가사를 또 적어 듣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들이 겹칩니다. 달빛 산책님이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봤지만 오늘 정호님의 인물 소개로 더 정확히 알게 되어 피가로의 결혼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감사하다고 또 말씀 주셨네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밤이 되고 정원에서 수잔나는 백작을 속이기 위해 그를 유혹하는 척 노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가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피가로는 처음에 이 노래가 백작을 위한 것이라 질투하지만 결국 오해가 풀리면서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수산나의 아리아 데 비엔이 논 따르다. 어서 오세요. 지체하지 말고.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의 노래와 칼뱀이 지휘하는 독일 오페라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잔나의 편지를 받은 백작은 밤이 되자 정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잔나가 아니라 수잔나로 변장한 백작 부인입니다. 그리고 피가로 역시 백작 부인으로 변장한 수잔나를 만나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결국 백작은 자신의 아내가 하인과 밀회를 하고 있다고 오해한 채 분노 속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변장이 벗겨지는 순간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게 되죠. 마침내 알마비바 백작은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은 조용히 대답하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모차르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승리나 복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피가로와 수잔나는 결혼식을 올리고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Corri a tutti!

피날레 젠테 젠테 알라르미 알라르미 사람들이여 무기를 들고 피가로를 체포하라. 칼 베미지아는 독일 오페라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원의 소동은 점점 이렇게 혼란 속으로 치닫고 등장인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뒤엉켜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백작부인의 관용과 용서 속에서 모든 갈등은 화해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아 모두 행복해지리라 라는 합창 속에서 아주 밝게 막을 내리죠. 어쩌면 피가로의 결혼의 진짜 매력은 이 오페라 속 인물들이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가로는 재치와 지혜로 권력에 맞서는 인물이었고 또 수잔나는 누구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케루비노는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년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었고 또 백작은 욕망과 질투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은 상처 속에서도 끝내 품위와 용서를 잃지 않는 인물이었죠. 이 피가로의 결혼은 유쾌한 희극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놀라울 만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모차르트 음악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은요. 1786년 5월 1일이었어요. 아, 비인에서 초연되었습니다.

0: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가로의 결혼의 전작이라고 볼 수 있는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세비야의 이발사가 1816년, 딱 30년 후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작품이 30년 먼저, 속편이 먼저 만들어진 그런 경우죠. 발표 당시에는 피가로의 결혼이 귀족 계급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모차르트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하나의 음반으로 처음부터까지 쭉 함께 했는데요. 이 칼뱅이 지휘한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피가로의 결혼 음반은 1968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되었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도 피가로의 결혼 최고의 전설의 음반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가로 역의 헤르만 프라이, 알마뷰와 백작 역의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피가로의 약혼녀 수잔나 역의 에디트 마티스, 백작 부인 로지나 역 군둘라 야노비치, 그리고 백작의 시종 케르비노 역은 메조소프라노 타티아나 트로야노스가 노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페라의 아리아의 초상,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우리 아래의 초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기쁩니다. 우리 그레이스님도 정말 흥미진진하다 해주셨고, 백혜선님도 너무 유익하고 즐겁다 해주셨고요. 또 주디 케이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칭찬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다양한, 얼마나 많은 오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요, 아마 오페라 박사님들 되실 거예요. 아까 전에 오장육부 동일님이 그 귀족들을 꼬집은 그 비판정신으로 훗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최대 일간지인 르 피가로지의 탄생을 가져왔다. 와, 저는 몰랐던 이야기예요. 르 피가로지는 알았지만 이것이 그 정신에서 비롯된 그런 매거진이었다는 거는 오늘 동일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우리 아랑님들 왜 이렇게들 지적이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가운데 1번 G단조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거의 항상 5번만 들었는데요. 사실 헝가리 무곡은 5번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곡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을 가장 좋아하고요. 이 1번도 많은 분들이 참 애정하시는 곡입니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듣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3.9 메가헤르츠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장수돌소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돌소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소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시다가도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주님의 걸음과 주님의 호흡을 우리도 담게 하소서. 끝날까지 따르고 싶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5일 금요일에 문을 엽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스승의 날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내 선한 목자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가 되셨습니다. 그 위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천지주관하는 주님 598장 찬송 박순복과 방현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정규환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LT방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샬롬 규님께서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부족한 이들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임재를 청해 주셨어요. 윤앙상불의 곡으로 함께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나단님 문자 주셨는데요. 그제 호흡곤란을 일으켜 다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제면 13일 생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었던가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조나단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글로벌님, LA 시간 오후 점심시간입니다. 미국에 계시는군요. 어제 흐리더니 전형적으로 쾌청하고 뜨거운 해가 날이 좋아요. 시차 적응하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쓰신 걸로 보아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방문 중이신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곳도 그렇게 쾌청하게 뜨거웠군요. 어제 이곳도 그렇게 날이 화창하고 꽤 뜨거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김현숙님은 새벽부터 뛰었네요. 우리 동네 물가가 싼 편이라 남편이 출가한 딸 갖다 주라고 오이 바나나 사가지고 와서 배달합니다. 새벽 예배 때 딸네 가족을 만나거든요. 딸은 엄마 힘드니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만 갖다 주는 기쁨도 너무 크고 감사가 되거든요. 오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 참 아름답네요. 남편은 또 갖다 주라고 사갖고 오시고 또 엄마는 챙겨서 갖다 주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글 보내주시고 따님은 엄마 생각해서 괜찮다 얘기하고 이 새벽이 참 빛납니다. 덕분에. 그리고 해피미님께서는 6년 전쯤부터 남편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요. 아, 주님께서는 언제쯤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오질 않아 신청곡 보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피미님의 그 마음 알고 계시니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2부에 보내드릴게요. 솔로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달려도 군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는 말씀을 오늘 체험하기 소망하며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유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이삼열 밴드와 박정아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포레이지영 랄랄님, 천관웅의 미러클 제너레이션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의 귀한 말씀은 이한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숙은 왜 이렇게 자주 맡기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0: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소망님께서 신청하신 그저 상상할 뿐이지.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효섭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접속곡입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을 이찬구님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5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9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93편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늘의 별을 만드시는 능력이요, 아픈 친구를 낫게 하는 능력이요, 내가 모르는 일들을 알고 계신 능력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단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무질서함을 전복시킬 만큼 크다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참된 정의와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 안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함이 불완전한 세상을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아멘.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크루세이 선교단, 그리고 정영순, 임현모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굿모닝 할렐루야. 처음 글 올려주신 유혜준님 반갑습니다. 카멜레온님께서는 샬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택시를 하는 남편이 가르쳐 주어서 듣게 됐고 이 시간에 일 끝나는 남편 태우러 가고 기다리는 시간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해피봄님께서는 버스 타고 새벽 예배에 가고 계시다고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승차하면 200원 할인합니다. 기사님에게 버스값 내렸나요? 하고 문의했더니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죠 하고 답하시네요. 흐뭇하게 새벽 예배에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조조 할인이 있어요. 첫 차부터 6시 30분까지 적용되죠. 아, 이렇게 새벽 예배 가면서 또 할인 받으니까 소소한 기쁨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5727번. 새벽 출근 때 잘 듣고 있는 자매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은혜롭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데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0702번께서는 어제 741째 연속 2만 보 완성했어요. 2만 보를 741이요? 대단하십니다. 수원 장안문 화소문 부근이시라고요. 이곳에 온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프리지아님, 아 그동안 몸살 나서 고생을 좀 하셨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동생 천국 떠난 지 한 달, 그동안 남편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운 차리고 지난날 본인의 소홀함, 무심했던 모든 일 다 후회 속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푸른동사님께서는 계속 듣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주영님, 제가 서울 영동교회 청년 2부 예배가 올해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7개월여 동안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러비임의 하나님의 열심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앞서 해피미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강명식의 찬양입니다. 광야에서.

작년 선생님 소천 소식을 듣고도 나는 조문조차 하지 못했다.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몇 차례 위험한 깔딱고개를 넘었다. 희귀암인 혈관 육종암 환자의 평균 수명은 7개월이라고 하는데 4년째 암 환자로 지금 이 글을 쓸 정도가 되었으니 기적이고 은총이다. 숨밭 김경재 선생님과 동지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이다. 생전에 선생님은 암 환자로 살고 있던 부실한 제자를 기억하시고 몇 사람만 아는 내 별명을 부르시며 응원해 주셨다. 나도 이제 슬슬 일어설 준비를 해야겠다.

김경재와 제자들, 숨밭에 머문 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스승의 큰 그림자 아래서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 들어오신 2923번 입사 한 달 넘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신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위해 매일 기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간호와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주셨어요. 아, 2923번님,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도했던 방향대로 정말 기쁘게 간호사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는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의 마지막 말 부분인데 읽을 때마다 회개가 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청해 주셨는데요. 보내드릴게요. 황혜련의 찬양입니다.

처음 신청곡 올려주셨나요? 도토리님께서 마곡 성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신 내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

0: 9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우리 삶에 스승이 계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선생님들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데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양 신예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0: 수건은 왜 이렇게 자주 맡기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먼 바다를 비추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등대도 자신을 밝히려 하진 않죠. 오직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보이지 않는 바위를 피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자리에서 빛을 내보낼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곁에도 늘 그런 분들이 계셨죠. 드러내는 사람보다 다른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빛이 되어 주셨던 분들. 어찌 보면 열두 제자를 삼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등대와 같았던 고마운 분들 떠올리며 하루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 그리고 스승의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카티 프로 시작.

0: 20%.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세상에 혼자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세상에 홀로 서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우리의 가족들, 매 순간 삶을 피어나게 해준 모든 존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마음에 조금 여유 있잖아요. 게시판 들어오세요, 여러분.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오랜만에 흔적 남기며 듣습니다. 부천에서 평택 가는 지하철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네요. 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 감사한 방송, 아름다운 목소리. 샬롬 아이디 쓰시는 강병권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방금 흐른 찬송이었죠. 금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뒷자리 5897.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길에 동행이 되어주는 미나님 고맙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술로 입원 중이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소 입이 짧으셔서 뭐라도 사거나 해드릴 때마다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에 기도 후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어머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싶은 마음과 의욕은 있으시지만 아마 스스로 힘드셔서 드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힘들죠. 뭐를 사드려야 좋아하실까? 뭐를 해드리면 한 입이라도 더 잘 드실 수 있을까? 예,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수술 받으신 거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애청자분들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은 이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앤 머레이, 인 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위인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순신 장군처럼 되기 어렵고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리오넬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산을 오른 아브라함 같기가 쉽지 않고 사자 입을 무서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되기 쉽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돌멩이질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스데반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의 사람이나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람,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되는 건 접근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스승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들은 먼 스승으로 모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닮고자 한다면 그들을 스승으로 모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달콤한 성장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눈으로 귀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버이자 스승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침, 콘케 파가레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요.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아침,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내일까지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대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일부 끝곡은 루루의 To Soul With Love 준비했습니다. 영화 아시죠? 옛날 영화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삽입곡.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 부임해온 흑인 교사와 반항기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 영화만큼, 아니 영화보다도 유명한 To Soul With Love, 스승의 날 아침, 오늘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건 인사 잘하는 학생, 작은 변화에도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학생,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찾아와 안부를 전해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학생과 마음이 통할 때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기억하게 만드는 특별한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봐 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인사 잘하는 학생, 작은 변화에도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사실 그 당시에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찾아와서 안부를 전해준 학생, 아, 이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당시에 인사도 잘하고 작은 변화에도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이 꼭 다시 찾아와 안부를 전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베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내 날개 아래의 바람처럼 나를 날개 해주었던, 나를 성장시켜줬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금요일 아침 CBS 음악 FM입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발달이 느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자주 힘들어했고 결국 퇴소와 전원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엄마로서 걱정이 컸어요. 그러다가 김민정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셨고 작은 표현 하나에도 따뜻하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 후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울던 아이가 이제는 어린이집 가자며 웃으면서 등원하고요. 친구 이름과 어린이집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감정 표현도 늘고 스스로 해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즐겁다라는 감정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동이 엄마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선생님이 등장하잖아요. 수녀 마리아 선생님.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 폰트랩가의 일곱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교감을 하는데 김민정 선생님도 마리아 선생님 같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힘이 있으신가 보네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마리아 선생님 줄리 앤드루스의 목소리로 도레미송 들으셨습니다. 5395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I do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 설레시죠? 오늘 설렘송 투표 있는 날이에요.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 보이시죠? 세 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 마치신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이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그동안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도 강릉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다소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아서 호흡기 자극이나 목 통증, 숨가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한낮에 야외활동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인도 차도가 가까운 곳보다는 공원이나 그늘진 곳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과 강한 일사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주말까지는 서쪽 지역, 이후에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18.7도고요. 광주가 17.4도, 대구가 16.3도, 부산이 17.7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돈 맥클린, 빈센트, 2691님께 전해드렸고요. 길버트 오설리반의 언론어게는 0702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종주 시작했어요.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신 분은 5884님이세요. 자전거로 가시는 건가요? 아, 오늘 날이 좀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 초여름 더위, 어제부터 에어컨 켰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예, 그 무리하지 말고 예, 잘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에도 굉장히 더운 날 계속 될 것 같다고. 이진희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올드팝 좋아하는데요. 지금 아침 먹으면서 김치찌개에 고기 추가, 사리 추가라는 뜻으로 고추, 사추 이거를 마추피추 멜로디에 얹어서 흥얼거리고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판을 좀 깔아드릴까요? 징기스칸의 마추피추 같이 듣겠습니다.

패트릭 헤르난데스 Born to be Alive 580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어느 봄날이었다. 은평구의 한 도서관에서 저녁 강연을 하는 날이었다. 강연을 끝내고 가방을 챙기는데 웬 젊은 남자 둘이 강연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선생님, 노경실 선생님. 혹시 사람을 잘못 봤나 하고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한눈에 봐도 거금을 들였을 법한 풍성한 꽃다발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기억에 의하면 15년 전 인천의 가장 열악한 동네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무너진 가정의 두 소년은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야학과 공장, 뒷골목을 전전했다고 한다. 15년 전 그날, 그들은 야학에서 만난 대학생 선생님 손에 강제로 끌려와 내 강연을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좀처럼 강연에 재미를 붙이지 못해 짜증이 날 무렵, 책을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만 엿보던 소년들은 강연 속으로 점점 빠져들었다.

두 아이 모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게다가 우연인지 그중 한 아이는 행운권에 당첨되어 내가 쓴 동화책을 선물로 받아갔다. 두 아이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까지 무사히 마친 후에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로,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만남에서 화사한 스카프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깜짝 놀랐다. 15년 전 세상에 나온 나의 작은 동화책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내가 쓴 메시지가 있었다. 책 속에서 꿈을 찾고, 책을 통해 꿈을 이루고, 책과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그때 만약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도 여느 비행 청소년과 다르지 않게 자랐을 거예요. 단 몇 권의 책이 이 아이들에게는 부자 아빠, 열혈 엄마, 인맥 넓은 조부모 못지않은 후원자이자 응원군이 된 셈이다. 빈부 귀천 없이 도서관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선사한 인생이다. 15년 전, 그 누구도 두 아이가 스스로 우뚝 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깜짝 선물처럼 나타난 두 청년을 보며 나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마주한 느낌이 들었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동화 작가 노경실 산문집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것에는 또 책이 있네요. 책도 정말 좋은

스승이죠. 많은 것을 배우게 하니까. 그리고 책에 힘을 알려주고 책과 가까이 하는 삶을 가르쳐준 선생님. 이 선생님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강연으로 다 하지 못하는 거는 선생님이 소개한 삶의 방법을 또 깨우쳐가면서 변화시켜가는 것 같습니다. 와, 선생님의 말과 또 선생님이 가르쳐준 책으로 여는 그런 삶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렸다는 걸 어쩌면 그날의 만남이 알려준 거잖아요. 긴 시간을 돌아서 도착한 가장 아름다운 답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룰루의 To Sir With Love.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거든요. 같이 듣고 싶다고.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필사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10: 1544-7575.
12: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2: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6: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7: 새벽밤 김치,
16: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9: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7: 하이퍼스.
20: 여기가 뉴욕입니까?
21: 이곳이 파리입니까?
2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2: 1등을 책임지는 1등
17: 하이엠솔루텍.
2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5: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비,

0: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오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오늘 새벽에는 저의 제자가 톡을 보냈더라고요. 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에 근무할 때 스승의 날에 장미를 백송이 가지고 와서 모든 선생님한테 장미를 나눠드린 그런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하시면서 3539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랑 점심 먹을 계획이 있어요. 세보야님도. 와, 스승의 날 때 매해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의 연락은 얼마나 반갑고 좋을까요?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0747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설렘송 투표하고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 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 고.
1: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삼성전자 사측의 대화 제안에 노조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구체적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파업 시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30일간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과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반대에 합의했습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란 한 판의 가격이 7,000원을 넘는 금계란 현상의 배후에 업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한국노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가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이런 갈등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S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올라서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공연합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하프타임 쇼는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기획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전주 31도 등 23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30도로 웃도는 고온 현상은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스윗박스 Don't Push Me 0270님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설레잖아요. 불금이라 설렘.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서 가

0: 가장 설레는 곡은 무엇인지 그대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도 일단 광고 듣고 노래 세 곡을 들어보시면서 정말 내 심장이 반응하는 것에 요걸 잘 관찰하시고 투표해 주셔도 되는데 세 곡 끝나자마자 발표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투표하시고 그 이유를 저희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888님입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노래 베스트 3. 덕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첫 번째 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베이비 제인.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듣는 저만의 퇴근송입니다. 둠칫둠칫

리듬과 함께 로드 스튜어트의 허스키 보이스를 들으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설렘을 느끼죠. 피로가 사르르 녹는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굼베이 댄스 밴드의 Rain. 휴일 아침에 게을러지고 싶을 때 이 노래의 전주를 들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묘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곡은 F.R. 데이빗의 뮤직. 이 곡은 전주부터 느릿한 멜로디가 분위기에 깊이 스며들어 듣는 순간 마음을 흠뻑 젖게 합니다. 여고 시절 친구들과 교복 주머니에서 크래커를 꺼내서 나눠 먹으며 저마다의 꿈을 이야기하던 학창 시절의 풍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저의 최애 설렘곡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 세 곡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투표는 하셨어요? 얼른 지금 투표해 주세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오는데 하셨어요. 나왔어요. 벌써. 엄청나죠? 아니, 오늘 들으시면서 아, 노래 제목을 보니까 하나도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자 그랬는데 들어도 다 모르는 노래여가지고 그러면 듣고 나서 그 중에 좋은 노래. 내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들었을 때 좋은 노래. 이렇게 투표하시면 괜찮습니다. 아, 레인 운전하다가 차 세웠어요. 베이비 제인도 저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분의 감성이 저랑 비슷하신가 봐요. 라고 겨울 조아님이 6888님이랑 나랑 진짜 취향도 감성도 비슷한가 보다. 설레는 노래가 똑같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보니까 일단 FR 데이비쇼 80년대 음악다방에서 친구들과 제일 많이 듣던 그런 음악이에요. 나느라님이 주셨는데 8998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명동의 꽃다방에서 군베이 댄스 밴드의 레인 가장 많이 들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방마다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느 오후에 습기의 느낌이 느껴지는 이 레인이 너무 좋아요. 어사 박문수님이시고요. 비가 오면 마음에 숨겨둔 사람이 생각나서 레인이 좋아요. 뚜뚜뚜님이시고요. 데이트할 때 둘이 이어폰 끼고 우리들의 노래인 양 들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요즘에도 그 노래가 나오면 남편과 눈 마주치면서 웃거든요. 아직도 설레는 그 노래가 있으세요. 4413님도. 아, 다 좋은데 나를 감싸주는 이불 같은 노래? 그 노래는 뮤직이에요. 가다가님. 그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차 대놓고 얘기하던 중에

키스할 때 나왔던 음악이 그게 지금 뮤직이잖아요. 별설별 하하랑님. 아, 이런 거 다 기억하시는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로드 스튜어트 형님, 저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하시면서 훈스 아빠님도 오셨고요. 아, 로드 오빠 팬된 곡이에요. 지금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좋죠. 송이님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버스 안에서 딱 듣는데 사람이 꽉 찼대요. 그렇게 힘든 출근길인데 그래도 베이비 제인을 들으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당장 막 설레고 즐겁다 하셨다고 0704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 베이비 제인 15.6%, 굼베이 댄스 밴드 레인 28.7%, FR 데이빗의 뮤직 55.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6888님께 저희가 선물 순두부 외식 상품권 드릴 거고요. 오늘 투표 참여해주시고 설레는 이유도 남겨주신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대들도 참여해보세요. 참여하는 게 사실은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최애로 설레는 노래 세 곡을 뽑아서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설렘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BTS의 수임, 3252님, 집순이님 신청하셨어요.

거래처 지원 근무하는데 선곡에 빠져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핑크 돼지님이세요. 팝송 제목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듣는 거 너무 좋네요. 7035님. 스모키의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 마차님 신청하신 노래. 스모키의 What Can I Do? 미나짱님, 경윤사랑님, 세븐헤드님께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찰리푸스, 피처링 메간 트레이너, 마빈 게이 들으셨어요. 1585님 신청하신 노래. 한태수님이 와 애국자 방탄이네요 라고 주신 건 아마 오늘 뉴스 콕에서도 전해드렸는데 BTS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오르거든요. 여기에 하프타임 쇼가 벌어지는데 이 무대에 서요. 누구랑 서냐면 마돈나랑 샤키라와 함께. 대단하죠? 진짜 주연급 참여 가수인 거죠. 6월 11일부터 한 7월 19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도 참가를 합니다. 이때 또 이제 많은 응원과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막 보시면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한 달 만에 와요. 아침부터 아들 좋아하는 잡채 하려고 장보러 나가는 중인데 아 그래서 막 오늘 설레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신 분은 0306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군 간호사관학교 22기가 미국 종횡 무진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가셨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덴버, 시카고, 나야가라, 뉴욕, 워싱턴 DC, 뉴올리언스, 샌안토니오를 거쳐서 LA까지 20일 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양파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시고 가는 중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7035님, 1405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7: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너바나 Smells Like Teen Spirit. 2198님 청해 주신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755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이 작가의 이름은 장피에르 클라리스트 플로리앙입니다. 그의 소설 셀레스틴에 수록된 시 한 편이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곡가 장폴 마르티니가 곡을 붙인 노래죠. 바로 플레즉 다무르,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선율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적인 팝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Can't Help Falling in Love죠.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 간다 이런 노랫말이에요.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은 난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노래합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당신과 나의 사랑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고 고백하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랑이든 다른 무엇이든 가끔은 어쩔 수 없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